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얼마 전에 시간을 좀 잠시 때우려고 걸은 적이 있거든요. 걷다 보니까 꽤 긴 거리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떤 고민도 하나 해결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수학도 생겼어요. 단순히 뭘 얻고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은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단순한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뭐 여기에 걷는 것도 해당되는 거죠. 평소에 그냥 우리 걷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잠시 걷기를 선택한 그 순간 말입니다. 확실히 머리가 가벼워지고 단순해지면서 생각도 단순해지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진짜 돈도 안 들고요. 예, 그냥 내 의지,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꽤 큰 걸 얻어가는 단순한 행동, 행위. 예, 그러기에는 걸을 시간이 어딨냐, 뭐 평소에 일부러 시간에서 걷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요, 그거 잠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신다면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해 주세요. 제일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원음방송의 인터넷 공간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에 여유롭게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써주시면 저희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안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함께합니다. 양수경의 외면, 박광현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짧은 글, 긴 여운.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식사자리나 지인들과의 모임, 소개팅 등에서 어김없이 MBTI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이름보다 네 글자를 먼저 묻는 시대다. MBTI 열풍이 시작된 것은 2020년쯤이었을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오프너로 그 질문을 꺼낸다. 나는 MBTI를 묻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늘 어색하고 불편했다. 사람들은 내가 ENTP 같다고도 했고 어떤 날은 ESFJ 같다고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졌기 때문이다. 해외를 자주 나가서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의 특성상 한국은 나에게 쉼의 장소다. 한국에 오면 나의 동선은 단조롭고 조용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헬스장, 카페를 오가며 일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며 보낸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같은 개발도상국에 가면 평소보다 말을 더 아낀다. 혹여나 문화적 맥락을 잘못 짚지는 않을까 조심한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또 달라진다.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 속에서 나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더 분명히 말한다. 한국에서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친구와 있을 때는 유쾌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진지해진다. 유대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사람은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한쪽에는 나는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 라는 종이를, 다른 한쪽에는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라는 종이를 넣어두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쪽을 꺼내기 위해서다. 마치 사람은 하나의 얼굴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윤희철의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정답일 거야 였습니다. 작가는 여행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 역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항상, 아니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경험치가 많다고 해서 늘 더 좋은 선택을 할까요? 매일 새로운 선택지를 받아드는 게 우리 삶일 테니까 비슷한 경험을 또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도 뭐 해당하는 사람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내 생각이 또 조금 온도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없다는 게 정답이겠죠. 자, 1부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노래 하나 추억들 2부 첫 곡으로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으셨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경험치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대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진짜 이건 이러지 말았으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또 누군가에게 이러자 저러자 제안도 하고 그럴 텐데, 물론 같은 경험을 뭐 또 할 수는 있죠. 있는데 그때 딱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다시 할 뿐인 거고, 알고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게 우리가 처음 그걸 마주했을 때 그 마음가짐은 또 아닌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은 후진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알지만, 가끔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랑 말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다시 해볼 수 있다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주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인 두 남자의 목소리를 준비합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전해드릴게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고 있자니 허스키 보이스가 남자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봅니다.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전해드려요.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 히어로 함께 하셨어요. 어우, 박진감 넘치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끝까지 발은 안 멈추게 하는 그런 느낌의 멜로디죠. 자, 2부 끝곡으로 제비타 스틸의 콜링 유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미리 받아둔 추억 사연 제가 살짝 다듬어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바로 만날까요? 김학래 하늘이여.

아니타 커싱어즈의 Welcome to my world, 실버 컨벤션의 Fly, Robin, Fly였습니다. 오늘은 뒷번호 6180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되게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철없는 그 시절에 그 버스에 언니들 보면서 좋겠다,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닐 거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 이제와 생각해보면 근무 시간이나 또 그때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었는데 저는 그 버스 안내양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 내리고 탈 때 그때만 활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버스가 터미널 같은 데서 이렇게 쉬고 그럴 때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본 건 버스 청소도 직접 하시던데요. 아무튼 오늘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였네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평화, 어머님의 자장가 3부 끝곡이에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일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어요. 그러게요. 비행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 비행기 보면 어릴 때는 그 비행기가 좀 귀하던 시절,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던 시절에는 글쎄요. 비행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늘을 훨훨 나는 새를 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비행기가 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교통수단이 되면서부터는 누구나 쉽게 약간 새 생각을 하던 그때처럼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쉽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비행기의 여운인지 새의 여운인지 이게 조금 남아서 두 곡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플리트우드맥의 송버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비틀즈의 프리 에즈 어 버드까지 두 곡 준비해요.

0: Bennett.
1: 두 곡을 함께 하셨어요. 플리트우드 맥의 송버드 그리고 비틀즈의 프리 애저 버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원음 방송의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만나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거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일일이 주파수 변경하는 거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 검색하고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되죠. 자, 아델의 노래 전합니다. When We Are Young.

0: It was just like a song when we were young.
1: 아델의 When We Are Young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그 팝의 디바들 많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뭐랄까 저보다 어린 디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조금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아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다 개성 있고 노래들을 워낙 잘하는데 아델은 또 아델만의 그 독특한 어떤 목소리 속에 약간의 한? 좀 밖으로 꺼내서 표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목소리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끝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비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원유를 전량 수입해 쓰는 대한민국. 원유 공급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유 수급 비상, 지금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조정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조명과 냉난방, 승강기 등의 불필요한 가동을 줄입니다. 일상에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차지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차와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합니다. 전력 피크타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차지합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주유는 필요한 만큼만. 가짜 석유나 사재기 등 불법 유통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큰 에너지가 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전 이창희 여쭙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떠한 사이에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돈을 저축해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그 이자가 많아지는 것과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펴일 날이 있게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박혜경, 꽃신 속의 바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혹은 나를 위해, 때로는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뿌듯함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이런 생각들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복을 지어놓고도 보람이나 뿌듯함보단 사사로움에 사로잡힐 텐데요.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복의 씨앗이 되고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기운을 불러오겠죠.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 코너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까지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네, 창작성가 선물,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영육상전입니다. 영육상전은 원불교의 교리표 가운데 하나로 교전 맨 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영적인 삶인 정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의 삶과 육신의 삶,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인데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 복과 해를 원만하게 갖추자는 뜻의 이사병행의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는 이때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한다고 밝혀주시면서 영육상전을 우리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셨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자대비가 교리와 제도에 두루 잘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육상전법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법을 잘 받들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공부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재불재성의 정전시민을 정통 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쓰게 해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영육상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영육상전가 듣고 올게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만약 지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후회 없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날의 나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타임슬립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끄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다짐했던 일들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봅니다. 당장 오늘 아침 법신불전에 신고를 올리며 다짐했던 일은 어땠는가도 되돌아봅니다. 이런 생각 끝에 하나의 의문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과연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 설령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경계 따라 일어나는 욕심에 끌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삶인데도 내가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하니 늘 후회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유무념 공부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묘방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얽매이거나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하고 싶은 마음에 매몰되곤 합니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무념 공부에서 유념이란 내가 정한 목표를 잊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도 유념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유무념 공부의 첫걸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잊었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하기로 한 조목을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죽기로서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너튜브 채널을 보고 싶은 욕심과 싸워 이겨내거나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도 죽기로서 실행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내 뜻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하는 힘, 그 마음의 힘을 쌓아갈 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진정으로 살아가며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원불교 공부인의 기쁨이자 서원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한영훈 교무님의 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법 만나봤고요. 이어서 하모나이즈,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걸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남양주 교당 형산 조인기 교도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교당에 다니고 있는 조인기입니다. 원음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네, 회장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양주교당에서 현재 교도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남양주교당, 어떤 교당인가요?
1: 네, 경기 인천교구 남양주교당은 남양주시청 인근 녹지 공간에 위치한 힐링 공간입니다. 남양주교당은 참나를 발견하는 교당입니다. 남양주교당에 오시면 현재의 나는 우주적인 나의 일부로 나라는 애고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현실, 당면 문제라는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훈련 도량입니다. 저희 교당에 오시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따뜻한 교우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나를 발견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남양주 교당입니다.
0: 네, 참나를 발견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훈련 도량이다. 그렇군요. 무연고지의 터를 잡고 하나에서 열까지 개척의 역사를 만들어낸 남양주 교당은 교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회장님께서는 남양주 교당에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예,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외 훈련을 마치고 원기 90년, 2005년에 남양주에 정착했습니다. 남양주 정착 이후에 남양주 교당의 창립자이신 우타원 양인숙 교무님, 같은 시기에 교당에 오신 원산 서용원님 등 존경할 만한 교무님, 교도님들을 만나서 21년째 행복한 교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오랫동안 남양주 교당의 역사를 봐오셨던 건데요. 회장님께서 원불교에 입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예, 저는 원기 68년, 1983년 겨울에 학교 선배님이신 최보강 원무님이 연원으로 종로교당을 찾았는데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포용할 수 있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곳에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상 이외에 어떤 치장도 없는 군 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법당 모습에서 올바른 종교의 모범을 찾았습니다. 두려움과 애고에 의존하는 수많은 표층 종교들과 다르게 진리 자체를 신앙하는 심층 종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처음 교당을 방문하셨을 때부터 원불교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군요. 진리 자체를 신앙하는 심층 종교란 말씀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 교당은 법회도 법회지만 법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솔선수범하시는 풍산 이응진 주인 교무님과 함께 디지털 친화교당, 마음 영성 친화교당을 구현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마음 공부방, 목요일에는 연불법회, 토요일 새벽 좌선, 그리고 학계의 권위자인 이정재 교수님이 매달 2회 진행하는 불조여경, 초기교서 등 경전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명주 본공회장님 등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 교당이 텃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으며 연 2회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친환경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17일에 아나바다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교당이 단순히 법회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수행과 공부, 또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공간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이것저것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남양주 교당은 이웃분들에게 온종의 손길을 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각기 교절을 앞두고 이웃분들에게 화분을 건네는 활동을 하면서 대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행사였는지 또 어떻게 이런 나눔을 기획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풍산 이응진 주임 교무님의 제안으로 지난 4월 24일과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꽃화분 나눔 행사를 했는데 모스크바 교당에 다녀오신 분, 지인이 교무님인 분, 원광대를 졸업하셨다는 분, 영광 출신 분 등등 본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교당에 찾아오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교당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대각개교절 기념 김치 나눔 행사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이웃돕기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0: 네, 생각보다 그 꽃화분 나눔 행사 통해서 지역에 계신 원불교와 인연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의 모습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리고 우리 교법을 함께 나눌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 아마 우리 원불교 모든 교도님들의 공통된 바람이자 기원일 텐데요. 회장님께서 우리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시대정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류의 살 길을 제시한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할 가르침입니다. 인공지능이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지능을 앞서게 되는 특이점을 앞두고 인간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반드시 정신을 개벽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신의 세력을 잘 확장시켜서 물질을 잘 선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회장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법문이 있으신가요?
1: 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을 닦으라는 무시선법을 좋아합니다.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오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라.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참선이요 참정이라고 하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종교인의 참자세를 가르쳐주시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언제 어디서나 동하지 않게 구애받지 않고 선을 닦으라는 무지선법.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남양주 교당 교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저는 세속적인 성공 외에는 제대로 된 방향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원불교 가르침이라는 삶의 지도이자 나침판, 내비게이션을 얻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급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교당 교도님들도 대도정법을 만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대로 꾸준히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학상장으로 모두 함께 이론의 위력을 얻어서 이론의 최성의 합의라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회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보니까요. 남양주 교당 교도님들의 저력이랄까요? 얼마나 깊은 신심으로 우리 원불교를 사랑하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거듭나는 남양주 교당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남양주 교당 형산 조인기 교도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오는 16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원불교가 완도지역에 뿌리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소남 김영현 선생과 미산 오석균 선생을 기리며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현판 제막식과 소남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유공인들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 충남교구가 오는 17일 계룡 별마루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법문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린이 법문축제는 아이들이 교법을 놀이로 즐겁게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황주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신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 접목이라는 기법 아시나요? 서로 다른 두 나무를 하나로 이어붙여서 더 단단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껍질 안쪽에 가느다란 통로, 즉 형성층이 서로 오차 없이 맞닿아야만 비로소 물과 양분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줄기를 깊게 도려내고 그 틈 사이로 어린 가지를 조심스레 끼워 넣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네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누구는 절개의 고통을 참고 누구는 낯설음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감내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며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유승우의 너와 나.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접목은 아무 나뭇길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같은 종이나 뿌리가 같거나 성질이 비슷한 근연종끼리 만났을 때 비로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 사람 사이에 인연도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물론 너무 다른 사람이 끌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마음을 깊게 나누고 오래 머물게 되는 건 비슷한 결의 사람일 때가 참 많으니까요. 하지만 결이 같다고 해서 과정까지 다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내어주는 절개의 아픔을 견디고, 누군가는 낯선 품에 안착하는 어색함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서로의 형성층을 맞대고 물과 양분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이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단단해지는 거겠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시간, 같은 마음끼리 똘똘 뭉쳐서 더 따뜻해지는 이 시간,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백명한 민지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백명한 민지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듣고 왔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저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수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언제나. 뒷번호 1404 쓰시는 분이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알레르기 환자인 저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은 비가 그쳐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며칠 전까지 꽃가루가 진짜 무슨 눈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눈이 막 가려운 것 같고 재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나마 비가 오고 났더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도 상당히 더워요. 제가 오늘 긴팔을 입고 왔는데 괜히 입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예 25도까지 오늘 올라간다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 한 27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차이는 없지만 2도 사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렝게티 요조의 헬로 낭만 유랑 악단의 골목.

세렝게티 요조의 헬로 낭만유란 악단의 골목 띄워드렸습니다. 아, 1부 끝곡으로 가인의 카니발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송혜교 존박의 스위치.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뒷번호 8081 쓰시는 분이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현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날씨가 진짜 화창하고 참 좋아요. 심지어 약간 따뜻을 넘어 조금 덥기도 한데, 아, 이런 날 한강 가서, 예, 돗자리를 펴놓고, 예, 파라솔 하나 피고, 예, 아주 그냥 뭐 하나 뜯으면 아주 기분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날이네요. 뒷번호 2691 쓰시는 분이, 희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아랫집에서 이사를 왔다고 떡이랑 식혜를 선물로 주고 가네요. 마음이 훈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참 이런 일들이 잘 없는데 저도 문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저에게도 이 훈훈함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가요톱10의 사랑할 거야, 장범준의 나는 너 좋아.

가요 톱10의 사랑할 거야 장범준의 나는 너 좋아 듣고 왔습니다. 뒷번호 4707 쓰시는 분이 희원 씨 말대로 날씨가 좋은 걸 넘어서 덥네요. 주말에 30도까지 낮 기온이 오른다는데 벌써부터 여름 싫어하는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여름에 굉장히 그 더위에 또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저도 그 좀 더운 것을 잘 버티기도 하고 많이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이라 추위를 많이 타고 근데 30도는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30도는 예 더위를 잘 참는 저이지만 저도 예 어우 벌써부터 덥네요. 예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 지금 5월인데 30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벌써 5월 13일이나 지나버렸네요. 회사에서 쉬면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5월 13일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약 6개월 이상이 남아있으니 또 이 시기를 잘 지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조이의 좋을 텐데.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조이의 좋을 텐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진의 I'll Be There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박우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펀치의 사랑이 부러우나 봐.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PH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구구국.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구구국 시간이야. 오늘은 스파게티를 만들어볼까나. 한 예능에 소개가 되면서 핫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레시피라고 해. 핫하다는 것에는 빠질 수 없는 요리. 지금부터 신바람 레시피에 동승해 보자고. 오늘 레시피의 포인트는 바로 면 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 중에 좀 가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국수면 중에 중면 정도의 굵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면은 까페르니 면으로 160g을 준비하면 돼. 2인분 정도 되는 양이니까. 우선 면을 삶기 전에 고명과 소스를 만들어 볼까나. 고명으로는 깻잎을 준비했는데 깻잎 한 장을 깨끗이 씻어서 촥촥 물기를 털어 채 썰어서 준비를 해줘. 그리고 소스는 보통 비빔국수를 하면 고추장, 식초, 설탕, 간장을 비율대로 섞어서 만들지 여기서는 초고추장과 토마토 파스타 소스 두 개만 있다면 끝! 1:1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돼. 나는 2인분 기준 밥 숟가락으로 각각 3숟가락 정도 넣으니까 간이 좋더라고. 소스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면을 삶아보자고.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굵은 소금 2분의 1 숟가락을 넣고 팔팔팔 끓여줘.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고 삶아주는데 이때 시간은 3분! 하지만 비빔이나 샐러드 파스타처럼 찬물로 헹구면 조금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1분 정도만 더 삶아도 식감이 괜찮다는 거 체크를 해주고 삶아진 면을 찬물에 헹궜다면 물기를 빼서 볼에다 담아주고 아까 만들어줬던 소스를 넣고 비벼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숟가락을 휘 두르고 통깨까지 뿌려서 그릇에 담아 아까 준비했던 깻잎 고명까지 올리면 끝! 초고추장과 토마토 소스의 만남 잘 어울릴까?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잡숴보는 건 어떨까나?

원필의 위시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고추장 토마토 스파게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요리를 소개하면서 뭔가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단백질이 좀 빠져있는 것 같잖아요. 비빔면과 깻잎 거기에 단백질이 빠져서 얼마나 서운했던지요. 그래서 우상겹을 구워 올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g 정도를 구워서 올리면 먹을 때 아주 든든하기도 할 것 같고요. 매콤 새콤한 소스에 고소한 맛도 더할 수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절묘한 맛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예, 이 요리가 SNS에서 굉장히 핫해서 피디님도 몇 번을 해서 드셔보셨대요. 그랬더니 요리법도 간단한데 참 맛있다. 아, 이거는 안 먹기가 너무 아깝다. 안 알려주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예, 전해 오더라고요. 아, 한 가지 팁으로 고기가 없을 때는 삶은 달걀을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7학년 1반의 Always, 마이티마우스 김희선의 사랑이란?

7학년 1반의 Always Mighty Mouse 김희선의 사랑이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507 쓰시는 분께서 스파게티 은근히 저는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이 사 먹는 것처럼 익히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용으로만 먹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걸 말이요. 저는 스파게티를 진짜 엄청 자주 하는데 그 딸이 좋아해서 그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스파게티 면 하실 때 한 9분에서 약 10분 정도 조금 많이 익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9분 정도 하면 딱 괜찮아요. 그 뭔가 안에 심지가 살짝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탱탱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약 한 7분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나는 탁 익었을 때 먹고 싶다 하면은 9분 10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7분 정도에 빼서 아니면 소스를 버무릴 때 약 2분 정도를 같이 버무리면 그러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뒷번호 3151 쓰시는 분은 희원님 저 어제 파스타 먹었는데 딱 나오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드실 때는 한번 초고추장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뒷번호 1411 쓰시는 분은 희원님 오늘 점심을 거르고 일하고 있네요. 평소엔 걸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바빠서 못 먹으니 배가 더 고픈 그 느낌이에요. 희원님은 점심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라디오 하기 전에 먹고 왔는데 오늘은 열무 예 김치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고 왔습니다. 아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내게만 웃어요. 요 두 곡 띄워드리면서 3부 마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졸음을 물리치겠다는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졸음아 물러꺼라. 졸음이 와다가도 놀라서 사라지는 시간, 피곤 피로도 덤으로 함께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대한민국 일졸음퇴치 코너입니다. 졸린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마구마구 깨워드릴게요. 오늘 노래는 최애나의 캐치 캐치 아일리스 It's Me 블랙핑크의 띄어 띄어드립니다.

조르마 물렀거라 최애나의 캐치캐치 아일리스의 이츠미 블랙핑크의 뛰어까지 신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아, 뒷번호 5250 쓰시는 분이 이제 안경 없이는 독서가 힘든 나이가 된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들으면서 또 독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자꾸 내가, 아, 이, 약간 그 눈이 이제 예전만큼 잘 안 보이니까, 아, 내가 독서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속상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듣는 걸로 가면 됩니다. 예, 내 귀가 이렇게 잘 들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뒷번호 6110 쓰시는 분께선 희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12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이게 쉬는 시간이 달콤한 휴식 시간인데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니까 잊지 않고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하림의 달리기, 하영곤 팩토리의 30대.

하림의 달리기 하영곤 팩토리의 30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오늘의 어떤 저녁 메뉴는 저에게 항상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쿡저리쿡 여리저리 쿡쿡쿡으로 예, 초고추장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메뉴가 뭘 하지? 이런 고민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매번 예, 주부들은 항상 뭐 해야 될지가 굉장한 고민인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이제 진짜 토마토도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예, 씹히는 맛이 있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토마토가 만약에 없다면 그거 말고 요즘에 그 동글동글한 모짜렐라 치즈들이 있어요. 예, 생치즈. 그런 것들을 넣으면 식감이 또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고급지게 드시고 싶잖아요. 루꼴라를 살짝 올려요. 약간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내고 먹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루꼴라를 올리고, 또 깻잎도 올리고. 그러면 뭐 기가 막히죠. 예. 돈 내고 먹는 게 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기분 좋은 12시는 또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끝곡은 이번 곡을 띄워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더위에 기승을 부린다, 날씨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팔 입고 가세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긴팔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등에서 땀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인조 가죽을 입고 와서 안에 땀이 엄청나요. 인조 가죽을 근데 벗을 수가 없어요. 치마여서. 아, 정말 오늘 굉장하네요. 굉장히 더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시원하게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밖에 그리고 웬만하면 양산 혹은 선글라스 이런 걸 입고 나가셔야 그래야 덥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정말 사정없이 더위를 먹을 지경이에요. 서울 32도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예, 저의 지금 기온은 거의 한 35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입고 그런 수요일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여쭙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우종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평생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시겠습니까? 박정식입니다. 멋진 인생.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르노.
2: 여러분은 그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거나 억지스러운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막상 진지하게 고르다 보면은 내가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하는 질문이 변형된 형태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딱 한 곡만 평생 들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음악이 아예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한 곡이 낫겠다 싶은데, 근데 그 한 곡을 고르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 장애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져요. 자,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른 노래 있으신가요? 오늘 그런 노래 있으시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엉뚱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추리의 노래 적적 한번 남겨야지.

0: 안녕하십니까? 다들 거시기 하시지요?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거시기역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거시기한 훈훈한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볼랍니까? 거시기 무엇이냐? 저기 그 손주한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운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자를 손주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잘못 보내버린 거예요.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이요. 아니 그걸 받은 사람은 얼마나 거시기했겠어요. 근데 말이죠, 거시기 뭐냐, 그 문자를 잘못 받은 청년이 깜짝 놀라지 않고 저도요 할아버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무엇이냐 이 거시기 해가지고 가끔 날씨 안 보는 분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것이요. 참 그것도 인연이요. 네. 참 거시기는 인연 아니겠어요. 예, 이장이 한 말씀 들었습니다. 실수로 엉뚱한데 거시기 했으면 어때? 마음이 제대로 도착했으면 다들 잘된 일이요.
1: 오늘도 웃고 가자. 하동근, 사랑의 니콜, 마이진,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는 시간. 네, 박상현의 사나이 인생입니다. 김희성 씨가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도 멋진 방송 조은의 가요세상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시은복순 씨 오늘도 좋았다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나 인생 박상현이었습니다. 대전의 김연애 씨가 어제 알레르기 비염이 찾아왔어요. 힘든 이틀째 보내고 있습니다. 몸에 기억나는 날씨 너무 힘드네요 하셨고요. 경남 창원 변재인 씨 나른 오후 시간 경쾌하게 신바람 나는 노래들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날씨가 여름입니다. 독산동 우성 배드민턴 클럽 김성일 씨 어서 오십시오. 소량의 시간이 약

자, 여러분 우산이나 모자 쓰고 나가서 오늘은 햇볕이 따갑습니다. 송난숙 씨, 이진호 씨, 조네 가상 나의 벗입니다. 대구의 평가공님 들으셨고요. 김정수 씨, 회사 지방 이전 왔다 갔다는 합니다. 어제부로 1박 했어요. 주말 부부 시작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파도 달다 금어도.

정규련 이동호 씨가 개성한 수요일 오후 도내 가요세상 청취에 취해서 즐거운 시간 북한산 아래 불광역 동네에서 2시간 흠뻑 빠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울산의 최경숙 씨, 사람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현자 내가 바보가 되면

자, 내가 바보가 되면 현재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짧게 전해드렸던 노래들이 멜로디가 빠르지 않고 그냥 보통 기분 좋은 리듬을 타는 노래들을 선곡해봤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짧게 노래 맛보기였습니다. 대구에 노래하는 권리라님께서 한국만 듣는다 평생 이거죠. 편곡을 다양하게 해서 부를 수 있죠. 혼자 편곡해서 부를 수도 있고 노래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혜성씨가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 이런 노래 평생 한곡 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약같은 친구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그것이 바로 덕이니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가끔 혼잣말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아 배고프다 뭐 그러다거나 뭐 길 걷다가 아 날씨 진짜 좋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듣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혼잣말이 사실 나한테 건네는 가장 솔직한 안부가 아닐까 싶어요. 남한테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혼자서는 아 힘들다 하고 말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한테도 닿지는 않지만 나만 들리는 그 말이 오히려 제일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던진 혼잣말은 뭐였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던지게 되는 얘기 말이죠. 자, 오늘 또 난 행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셨겠죠. 네, 자 전해드리는 노래 속 터지는 날에는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이동준의 노래 장예림입니다. 서방님.

가사로 만든 얘기 남진의 나야 나.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만 않다. 어떤 날은 세상이 내 편 같다가도 어떤 날은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길가의 작은 목로 주점처럼 잠시 기대어 쉬고 싶은 날이 있다. 아무 말 없이 술잔 하나 놓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밤. 그래서 사람은 힘들수록 더 웃으려 한다. 무너진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이다.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먼지처럼 작아질 때도 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높이 올려놓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밀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텨냈느냐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친 하루 끝에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 말 한마디로 다시 내일을 견딘다.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걸어가는 사람.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인생은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끝내 외쳐본다. 나야 나! 오늘 또 살아낸 사람은 바로 나다고 말이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조은혜 가요세상 도움 주시는 곳.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리고요.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한강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김혜영입니다. 삐딱선.

자, 상품이 하나가 빠졌어요.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가 돕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요, 수요일이잖아요. 팬들을 모셔서 그 가수에 대한 그 자랑을 하는 시간인데, 오늘로서 팬덤의 시대, 또 그 가수를 자랑하는 부분들은 초대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그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시면 전화로,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수는 멋진 가수입니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요. 또 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길게 소개해주는 사연 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멋진 가수들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본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용희 오빠가 돌아왔다 전해드리고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오늘은 말이죠. 빵빠레, 인생의 빵빠레, 임지한의 노래로 시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내 가수 자랑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7: 한류 가수의 원조, 그녀는 누구인가? 김연자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 그들이 오늘 원음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8: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대표해서 오셨어요.
9: 네. 맞습니다.
6: 네. 자기 소개를 해 주실까요?
8: 저부터 할까요?
6: 네.
8: 조은영의 가요세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김연자님 팬클럽을 대신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경기도 시흥 백옥동에 살고 있는 경상도 여자 정보은입니다.
6: 정보은 씨.
8: 네.
6: 네.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자 팬클럽 모아나에서 4년째 활동 중인 충남 서산에서 온 문찬입니다.
6: 야, 다 멀리서 오셨네요.
9: 네.
6: 아, 시흥이시나요?
8: 네.
6: 시흥은 가깝네.
8: 네.
6: 어디서 오셨다고요?
9: 서산이요. 서산.
6: 야, 서해안 타고 오셨네.
9: 네.
6: 서산에서 한 2시간 반 걸리나요?
9: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 길이 막히면 더 걸리고.
9: 네, 그렇죠.
6: 야, 서산에서 여기까지 맨날 다니시는 건 아니죠?
9: 서울에 일정이 있으면 네. 네, 자주 옵니다.
6: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오시나요?
9: 그렇죠. 웬만해서는 이제 다 다니려고.
6: 근데 김연자 씨가 행사가 많잖아요.
9: 네.
8: 맞습니다.
6: 방송도 많고.
9: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쁘죠. 네.
6: 그럼 맨날 다니시는 거예요?
9: 그렇죠.
6: 근데 김연자 씨 하면은 일본의 밴들이 엄청 많아요.
9: 맞아요.
6: 네.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한국에 계신 팬들도 일본에 가시나요? 비행기 싸기 비싼데?
8: 네, 가죠.
6: 아, 진짜요?
8: 네.
9: 자주는 못 가도 이제 가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죠.
6: 아니, 근데 일본에서 오신 팬들은 자부담이잖아요, 다.
9: 네.
6: 본인들이 비행기 싹쓸 또 여기 저 뭐 그 숙소까지 다 잡아서 온단 말이죠. 근데 팬들이 다 그렇게 가시나요? 가실
8: 저희도.
6: 때도.
9: 네, 여행 겸 가는 거라 네. 저희도 뭐 다 자부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6: 그럼 김연자 씨가 가면 좋아하시면서 또 식사 대접은 좀 해 주시나요? 뭐 뭘 해 주시나요?
8: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세요.
6: 아. 야, 근데 원래 팬분들은 그 가수들하고 가까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보면 좀 멀리서 이게 지켜보고 응원만 하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끝나는데
8: 네.
6: 식사를 대접할 정도면은 앞에서 함께한다는 건데
8: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6: 근데 이제 두 분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너무 멀리 하고 계세요.
9: 네.
6: 가까이 마이크를 사랑해야 돼요.
8: 알겠습니다.
6: 예. 네. 그래가지고요.
8: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의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이고 저희는 일반 팬이기 때문에
6: 네네네.
8: 그런 자주 그런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6: 그래도
8: 특별한 이제 경우.
6: 응원하러 가면 멀리서 보고 있으면서
8: 네.
6: 또 이제 눈빛이 이게 서로 이게 마주치면
8: 네.
6: 네.
8: 반가워하시고
6: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김연자 씨가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8: 저희는 좀 팬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네. 기억하고 있죠.
6: 아, 그래요? 네.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짜릿하거든.
8: 네.
9: 사실은 제 닉네임도 네.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6: 아, 그래요? 네. 뭐예요?
9: 99단인데 원래는 99청년으로 제가 99년생이라
6: 아~
9: 네, 99청년으로 활동하다가
6: 네네네.
9: 선생님이 어느 날 퇴근길에 누구단 네. 잘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누구지 했는데 네. 저를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거는 여왕님께서 이름을 하사하신 네. 거다. 바꿔라 해서 이제 구구단으로
6: 바꿔가게 됐죠. 근데 그 김현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그런데 그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9: 맞아요.
6: 어, 우리가 그 머리가 좋아. 그래서 기억을 금방금방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구구단도 다 외우지 않나.
9: 네, 그러신 네.
6: 구구단은 잘 외웠겠죠. 어린 시절에. 네. 팬클럽 닉네임이 아까 뭐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8: 어, 저희 닉네임이 모아나예요.
6: 모아라?
8: 모아나.
6: 뭘 모아나?
8: 아, 이게
6: 모아노라고?
8: 88 올림픽 공식 홍보곡이었는데 아, 폐막식에서 저희 네. 김연자님께서 불러주신 노래예요.
6: 아.
8: 거기에 나오면은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인데
6: 네네네, 있죠.
8: 모이자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네네네. 노래 가사가 있어요.
6: 네, 네. 네,
8: 거기에서 모이자. 저희가 따온 거예요.
6: 아, 줄여서
8: 네, 모아나로 따.
6: 그러면 항상 팬클럽들 이렇게 모이면 자 여러분들 자 팬들 모아나 이렇게 얘기. 죄송합니다.
8: 네.
6: 아, 뭐하나 이러면 되지 않나.
8: 네, 맞아요.
6: 그러면 언제부터 그 국내 팬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김현자 씨가 와서 일본 쪽에 팬들은 많았지만 활동이 워낙 일본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9: 일단 저희 팬클럽은 네. 2003년에 개설돼서 아. 네, 이제 그 운영 먼저 개설하셨던 네네네. 분이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면서 아. 네, 23년 된 팬클럽이죠. 네.
6: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활동을 하는데 일본 분들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멀리했고 그렇죠. 가까이 하기에는 네. 그랬는데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 팬분들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네. 터지면서 그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9: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6: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자, 눈치를 보거든 뭐가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은데 어, 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그 세대를 그냥 깨뜨렸잖아요.
9: 그렇죠.
6: 네. 나이 드신 분 뭐 70, 80 되시는 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다 그렇게 대박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어려워요. 환경적 부분들이.
8: 아.
6: 예. 대단한 노래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도 좋지만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어떤 노래를 먼저 드릴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8: 저희 이번에 쑥덕궁이라는 신곡이 나왔습니다.
6: 아, 네네네.
8: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뭐 그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좀 재미있고 경쾌하게 네네. 만든 곡인데요.
6: 네.
8: 단순히 신나는 곡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말과 힘의 영향이 어떻다라고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6: 이 노래를 예전에 메시지가 있는 노래에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다른 노래들이 워낙 많아서
8: 네.
6: 이 노래를 활동을 안 했는데 다시 리메이크해서 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8: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6: 네, 이번에 신곡처럼 그렇게 네, 네. 딱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편곡된 쑥덕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쑥떡궁이었습니다. 제가 쑥떡쑥떡 하니까 아까 뭘 들고 오는데 쑥떡 같은 걸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1: 쑥떡궁을 좀 의미하고자 또 같이 나눠드시라고 간식을 쑥떡으로 준비했습니다.
0: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쑥떡궁하고 쑥떡하고
1: 별개죠. 근데 또 발음이 비슷해서
0: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니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그 김연자 씨 노래만 들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곡은 들을 겨를 새가 없더라고요.
0: 근데 다른 가수들도 김연자 씨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뭐 경연에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
1: 부르시더라고요.
0: 부르시고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전해지는 노래는 한계가 있으니까 몇 곡이 못 나가고 한 곡 뭐 타이틀곡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그렇죠.
0: 그럴 때마다 그 좀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다양하게 전해지지 않고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곡만 전해지거든요. 거의.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팬분들은 아, 뭐 여러 곡 나는 이 곡 듣고 싶은데 저런 곡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해요.
1: 네. 네.
0: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그 휴대폰에 담겨져 있는 파일에 의해서 들을 수 있어서 또 그나마 좋죠. 뭐.
2: 네. 네.
0: 앞으로 그 김연자 가수가 어떤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지금도 워낙 이제 전 국민을 통합하는 가수이시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인들을 통합하는 가수로 좀 활동하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0: 그러면 팝송으로 불러. 팝송도 잘 부르시던데.
1: 옛날 영상 보면.
0: 그 국내 가요 뭐 우리는 이제 트로트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휘스틴 휴스턴의 노래도 막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면 콘서트가 있으면 같이 가시나요?
2: 네.
0: 팬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자리를 딱 앞자리를 차지하시나요? 아니면 중간 자리?
2: 주로 그렇게.
1: 저희는 앞자리를 무조건 앞자리 사수해서 같이 보는 편입니다.
0: 왜냐하면 팬들이 장례 정리까지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앞에 뭐 뛰어나오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앞에 앉는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다른 팬들 보면 그거는 이제 서로가 보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욕심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차단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그러고.
1: 저희 선생님 콘서트 때는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분은 안 계셔서
0: 그렇군요. 네,
1: 너무나 좋은 팬심에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근데 김연자 씨 콘서트 하면은 내려오시잖아요.
1: 맞아요.
0: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위험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위험한 적은 없었을까요?
1: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악수를 건네거나 이러신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질서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0: 그러면 김연자 씨의 가장 멋진 부분. 나는 정말 이 가수는 이거다.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 노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명불허전이니까 그 콘서트나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보면은 항상 팬분들과 이제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바라보시는 포인트가 계시거든요.
0: 네네.
2: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팬들을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 나는 계속 이렇게 오래도록 좋아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0: 그게 최고지. 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게 짜릿함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김연자 씨 노래를 또 들으시면서 행복해 하셔야 되니까 어떤 노래 들을까요?
2: 두 번째는 모서리 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조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곡이에요. 살다 보면은 마음 한 구석이 뭐 외롭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그것을 이제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해 봅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사랑입니다.

0: 김현정님 너무 멋지고 최고인 가수입니다. 1973 뭔 그 뒷자리 쓰시는 분. 모이자 아침에 나라에서 모아나 파이팅 하셨고요. 보니 회장님 99단 부회장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김현자 밤열차 들려주세요.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최애 가수님 김현자 사랑해요 알라봉 하셨고요. 흥해라 김현자 파이팅. 김현자 한국팬클럽 모아나 보니 회장님 파이팅. 네 멋져요. 우리 가수님도 우리 팬클럽도 모아나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이죠. 네 끝으로 그 김현자 가수님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1: 저희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네. 그 방송 현장이라든가 지방 행사, 전국 투어, 콘서트 저희가 일본 일정도 늘 회원들하고 응원을 해오고 있어요.
0: 예, 네.
1: 네, 가수 김현자님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응원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아나 회원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0: 그렇죠.
1: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현자 가수님의 노래와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응원하고 싶고 아, 또 한 가지는 네. 김현자님께서 계속 건강하게 무대를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분들 또 좋은 노래를 듣고픈 분들에게 그게 계속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소원이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자 서산에서 오신 분.
2: 누구나 가슴 속에 좋아하는 가수 한 분쯤은 있잖아요.
0: 네,
2: 저희한테도 그런 존재가 이제 김현자 선생님이신데요.
0: 네.
2: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고 있고요.
0: 네.
2: 그 마음에 보답하는 건 결국 현장에서 보내드리는 저희의 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나 선생님 곁에는 뭐 네. 하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도 앞으로 열심히 또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노래와 멋진 무대 오래오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라 역시 네, 준비를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보은이님, 99단님 두 분 네, 더욱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그 가수분에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노래를 또 안 듣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김인자 씨 하면은 이 노래죠. 아모르 파티 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BS FM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뭐 하나 영원한 팬 꽃돼지님께서 건강 항상 챙기시라고 주셨고요. 군파 이근종 씨, 김현자님 짱입니다. 네, 오늘 수은등 아니면 김현자 씨 노래 아무거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성우의 진또배기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였습니다. 서산의 유상욱 씨가 장민호의 노래부터 신유의 줄리엣 뭐 많은 곡을 주셨고요. 관악의 김영분 씨가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세월열차 남행열차 미운 사랑 주셨고요. 서울숲의 이성낙 씨가 포기한 사랑 신청하셨습니다. 한 주의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어제 축하사연과 내 사랑 경악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딸도 무척 좋아했고 저희 해성사랑 팬분들도 함께 행복해 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시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포의 장영민 씨가 먹물 같은 사랑 김유라 음식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이현수 씨가 김혜선의 삐딱선 신청하시면서 비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가 오지는 않아서 농작물이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입니다 하셨고요. 의왕의 배정한 씨가 저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오후 나른한 시간 다행히 손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의 하윤의 속담 파티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오정아 씨 황용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신청하셨는데 전해드렸었죠. 잘 들으셨나요? 늦은 출첵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라고요. 현동순 씨가 전주에서 김동완 노래 갓바이 청합니다. 16일에 모내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모내기 철이죠. 부산의 김창석 씨 화창한 오후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선자 씨가 역시 듣던 목소리 제 겁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셨고요. 송난숙 씨가 염건선의 옛날 라디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이준호 씨가 나의 벗 조은영의 가요 세상 하셨습니다. 정정아 파이팅! 네. 글로벌의 소유인 황민호 왕자 김다현 공주 노래 희망합니다 하셨고요. 바란수국님이 지금 막 퇴근했는데 너무 더워요. 직장하고 직거리가 20분 정도 걸려서 걸어서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황용 오빠가 돌아왔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무명전설 정연호 가수 파이팅입니다. 예, 사랑이 고장났어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김종수 씨가 오랜만에 뚱땡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신유의 줄리엣 주셨던 분하고 김유라의 몸무울 같은 사랑 주셨던 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샷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서 마음의 향기로 채우고 향긋한 순내음이 평안함을 전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알차고 즐거운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행의 가요세상으로 명품 DJ님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인생을 배우고 신나는 음악에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조은행의 가요세상이 있음에 나른한 오후가 경쾌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재기영 씨 감사합니다. 울산의 최경숙 씨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죠 라고 신청하셨던 당신 때문에 전에 들었었는데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대전에서 조명섭 씨 팬분들이 또 많은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동영 씨가 종합소득 신고하려고 성남 세무서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한 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급 받는 것도 아니고 토해내야 되는데 아휴 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도시아이들 연적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의암에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오정아 씨는 노래 잘 들으셨죠? 신청곡 전해드렸었는데 고맙다고 전해주셨고요. 네. 자, 도시아이들 연적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씨가 시간이 되시면 진성 가수의 기도합니다 듣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오늘 이제 약속된 노래가 있어서 전해드리지 못하네요. 네.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하루 같으신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비슷한 점심을 먹고 같은 길로 출퇴근하는 반복되는 하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상이 모여서 나의 하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루함이 아닌 안정적인 리듬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내일도 뭐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루도 꽤 괜찮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래의 노래입니다. 담쟁이.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은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깨닫고,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년이 되어서야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중국 고전 최근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서 헤엄을 치지만 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새는 바람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바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이를 깨닫는다면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으리라. 네, 이미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계절의 여왕 5월을 살고 있는데요.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아름다운 인생, 만물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0: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깨닫고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노년이 되어서야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요즘 참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이 아름다운 인생, 5월의 선물 같은 풍경들을 즐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경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예수님의 말씀을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예수님이 전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예수 어록 주석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카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중국의 송나라 학자 주신중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다섯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생 5계를 말했다. 퇴직 후를 준비하라는 생계, 건강에 대한 준비를 뜻하는 신계, 국가와 자녀의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노계, 노년기 가족과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가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를 준비하라는 사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생 계획들이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기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계획을 착실히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네,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일생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이 없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한가할 때 미리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가할 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쓸모가 있고 조용할 때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활동할 때 쓸모가 있으며 어둠 속에서 속이고 숨기는 일이 없으면 밝은 곳에서 그 보람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을 알고 있다면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불교 경전 본생경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과 뒤에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수행품에는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것을 준비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겠지요. 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공부 음악으로 차유린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불교에는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벗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상입니다.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모든 인연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선지식, 2번 법사. 네, 불교에는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뭐 은사, 뭐 계사, 뭐 선지식, 법사, 뭐 아주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상으로 보는 그런 명칭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을 나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서 길을 가본 경험자로서 나와 나란히 걷는 사람을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로 보는데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번 선지식, 2번 법사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법능 스님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경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최근 예수님의 어록을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예수님이 전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예수 어록 주석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예, 우리 원음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1: 예.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독일과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이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예, 해방신학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맨 먼저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성서를 빌어서 설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1: 네. 그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것들, 뭐 억압, 차별,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원불교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지만 순서대로 맨 먼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1: 예. 자, 최근 소장님께서 예수 어록 주석을 출간하셨습니다. 예수 어록 주석, 어떻게 쓴 책인지요?
2: 우리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가 네 권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쓰여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나누어 인용된 것을 따로 모아서 예수 어록 또는 말씀 모음집 또는 독일어로 큐브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 네.
2: 그동안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성사학계에서 알아내가지고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책을 따로 꺼내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석을 달았습니다.
1: 예, 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접하는 것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 이 한글 성경이 예수님 말씀의 그 원형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2: 아, 그건 아니고 우리 성서에는 예수님이 실제 한 말과 실제 하지 않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마치 한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1: 예, 예.
2: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석한 예수 어록에도 예수가 실제로 한 말과 저자들이 한 것처럼 쓴 게 또 섞여 있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소장

0: 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해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어록을 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세 가지 종류의 색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예수어록, 마태복음 고유자료 세 가지 색깔로 쓴 책이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예수어록, 누가복음 특수자료 세 가지 색깔의 그 책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 예수어록을 한 귀절만 따로 뽑아서 꺼내가지고 주석했습니다.
0: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한 또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기존의 책들과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쓴 소장님의 이 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본문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보살핀다는 걸 강조해서 해설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 불평등, 부자들의 욕심 이런 걸 많이 비판하는 그 성격이 강합니다.
0: 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당대의 제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1: 많이 했죠. 예수님은 개인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어록에 맨 먼저 나오는 게 행복 선언을 합니다.
0: 네.
1: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수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맨 먼저 말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0: 예.
1: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슬픈 사람은 행복하고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시대 같으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실 것 같은데
0: 예.
1: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슬픈 사람은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하느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프고 울부짖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0: 네.
1: 이게 가난하고 슬프고 우는 건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 가난하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직접 보살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주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불행하다.
0: 네.
1: 지금 웃는 사람은 불행하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행복하고 돈이 있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과 돈을 나누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그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아주 뚜렷하게 강조한 귀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의미를 또 줄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종, 생각, 사상을 가리지 않고 인간 하나하나의 윤리적 품질이 높아져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지능, 마음을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야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0: 네, 네. 이 가난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또 핵심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까요?
1: 네. 그 지도자들은 보통 백성을 위해서 정치나 종교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팔아먹고 이용하는 데 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 남을 섬기도록 하라. 지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많은 후보들은 본인이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려고 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할 사람을 뽑아내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구원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해설도 궁금합니다.
1: 아, 예수는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말도 하셨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절로 좋아진다기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희망만 채운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도 서로 충돌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개인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사회를, 정치 경제를 아름답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 더 먼저 강조하셨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어줍지 않은 생각에 우리 부처님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0: 예.
1: 근데 예수님은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좋아질 수 있다 하고 방법적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사실은 이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먼저 살펴서 이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게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먼저 좀 행동을 하자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예.
1: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남에게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남의 어려움과 가난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내 마음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0: 네. 마음 공부와 실천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두 종교가 우리에게 꼭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타인을 환대하는 것, 우리 종교인들에게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 종교인과 타인을 대하는 문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걸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어렵거든요.
0: 네.
1: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 문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사회 간에도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폭력으로 하지 않고 평화로 마음으로 이루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잖아요.
1: 네.
0: 당시 예수님도 우리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그 이보다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민족도 소중하고, 내 민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민족도 소중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민족을 아끼는 것처럼 남의 민족도 아끼라 이런 말과 연결됩니다.
0: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자신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유다교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나 모든 종교가 종교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경계하고 유다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내가 다니는 종교는 정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0: 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예수의 그 말씀과 행동을 따르려면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오록 주석을 보시고 한 페이지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부처님을 따르고 하는 우리 원불교 성도들도 많이 배울 게 있을 거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최근 저서인 예수 어록 주석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하나의 길을 위하여.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나은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의 교리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선지식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로 전해드린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 칼리아나 미트라의 번역으로 좋은 친구라는 뜻이고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승을 나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서 길을 가본 경험자로서 나와 나란히 걷는 최고의 친구로 보는데요. 그래서 선지식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모든 인연을 뜻하며 때로는 나에게 시련을 줘서 공부하게 만드는 사람을 역행 선지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법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수호하고 전하는 스승입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는 다섯 가지 수행을 갖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말도 많이 쓰죠. 머리를 깎고 출가할 때 인연을 맺게 된 스승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새 삶을 열어준 분이기에 부모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수행의 기본인 개를 전해준 스승입니다. 한 사람의 당당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해준 법적인 자격을 부여한 분입니다. 이 외에도 한 종파의 정통을 이어받아 학덕이 높은 큰 스승을 종사라고 부르고 한 종파를 창시했거나 그 법맥을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승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9012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법사입니다. 잘 배우고 실천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김제에서 장현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 오늘 인터뷰 듣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잘 배우고 실천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뒷번호 3726 쓰시는 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정답은 선지식입니다. 퀴즈가 나오면 맞춰야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리며 퇴근하니 참 좋으네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원불교 법을 만나서 알게 되다 보니 대종사님의 말씀을 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둥근 소리 잘 들으면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이라서 이 스승과 관련된 용어들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알고 보면 다 스승이죠. 우리를 깨우쳐주는 사람 스승, 또 우리 마음 안에 양심 스승, 그리고 천지 만물이 은혜이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천지 만물 스승, 네, 다 스승입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율 스님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가꿔서 인격을 잘 가꿔서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셨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라, 실천을 먼저 강조하셨다. 원불교는 어떨까요? 원불교는 이 둘이 다 중요하다, 이 둘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하나죠. 이 원불교는 이 세 개를 묶어서 마음공부라고 하죠. 정신수양만 마음공부가 아니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하나의 마음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 원불교인 것 같아요. 자, 원불교 창작성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원의 진리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드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봄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한 주의 중반을 지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면서 주후반에는 때이른 여름더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 많이 덥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곧 여름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도 좀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돌아올 여름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상큼한 노래입니다. 오늘 첫 곡이에요. 도미입니다. 청포도 고향.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8: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고요. 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린 도미의 목소리였죠. 청포도 사랑. 이 노래를 제가 너무 들뜬 나머지 청포도 고향이라고 소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사랑 들으셨고요. 어저께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꽃 이야기 주셨어요.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 예, 정말 여름이 머지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기예보만 봐도 그렇잖아요. 낮 기온이 제법 오르고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름 과일들이 또 일찍이 시작 된 것 같아요. 참외도 나왔고요. 수박도 나왔습니다. 저 어제요, 저희 동네에 그 로컬 푸드점이라고 지역의 농산물들 이렇게 재배하고 파는 그런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참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를 제가 한 봉지 샀거든요. 제 아내가 참외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 먹으라고 사다 놨어요. 점수 좀 땄습니다. 이렇게 참외랑 수박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인천 오라방님께서 오늘 뉴스에 내일 아침부터 초여름으로 들어간답니다. 초창기 더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름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나이가 들수록 계절이 바뀌는 게 좀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맘때쯤 찾아오는 이 여름, 여름은 뭐니 뭐니 해도 생동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장미꽃도 있고요. 여름바다의 낭만도 그립고요. 또 여름하면 먹거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고소한 콩국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름을 반기는 설렘이 그래서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미리 만나보는 여름 풍경에는 무엇보다도 뭐 통기타가 빠질 수가 없죠. 뭐 강가나 바닷가나 산. 예전에는 우리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에는 통기타 하나면 어디를 가더라도 밤을 새고 놀아도 지루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3부 4부에 DJ 통기타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런 여름밤의 낭만, 청춘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통기타와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즐거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성의 노래 이어집니다. 잠발라야.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대폭 높였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인해 올해 2.5% 성장한 후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대폭 올린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에 경기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올해 2.7% 상승한 후 내년에는 2.2% 정도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가 전망된다고 밝혔고요. 올해 2,40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2,1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문화축제인 연등회 행사가 이번 주말 서울 시내에서 열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과 17일 종로구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2026 연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구간과 장충단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 통제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주말에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통제 구간 내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면서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연등회는 지난 2012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았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28도, 대구는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은 더위는 주말과 휴일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김상진의 두꺼운 고향 감사합니다.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너무 예뻐요. 사진도 찍어주신 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 화은읍의 평강공주님. 어제 청해 주셨죠? 네, 김상진의 두꺼운 고향 띄워드렸고요. 이어진 노래는 인천 오라방님께서 이상열 가수를 좋아하세요. 마지막 담배 젊었을 때 많이 들으셨다고 청해 주신 노래, 월요일날 청해 주신 노래인데 오늘 선곡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요일에 청해 주신 노래들은 저희가 당일날 선곡을 못해도 조금 지나더라도 꼭 선곡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네,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시고, 네,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섭섭해한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데요. 대구 북구 윤영주님이 아까 청포도 제가 고향 잘못 말씀드렸잖아요. 청포도 사탕으로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해주셨고요. 부산 남구 이옥부님도 저는 청포도 사랑 같은데 청포도 고향이라고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네. 재밌습니다. 아량이 넓으신 우리 애청자님들 고맙습니다. 맑은호수님께서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라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다고 글귀를 적어주셨네요. 김하정의 소라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3부 4부 DJ 통기타 라이브 신청곡 퍼레이드를 기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대감을 가득 담아주고 계시는데요. 2부에서 좀 소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들꽃님도 지난주에 통기타 라이브를 못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두 배로 더 열심히 듣겠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예쁜 손녀의 생일이래요. 아, 우리 집 작은 천사 3살 된 우리 손녀 손유아의 생일입니다. 유아야 예쁜 웃음으로 앞으로도 더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이렇게 축하 사연 주시면서 가람과 묘에 생일을 신청곡으로 부탁해 주셨어요. 왜 우리 손녀 작은 천사 3살배기 손유아의 생일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1부 끝곡으로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와 또 추억의 노래들 같이 들으면서 2부 같이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참 구수하고 신명나는 노래네요. 김상범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 아름다운 인생 2부를 열어주는 노래가 여러분과 같이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 부산 들꽃님 손녀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같은 부산에 살고 계신 구경옥님. 구경옥님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들꽃님은 어느 쪽에 살고 계시는지. 들꽃님이요. 덕분에 녹음도 잘 시켰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손녀 유하예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할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죠? 아유, 예뻐라. 저도 남편이 참외를 좋아해서 어제 샀어요. 콩국물도 샀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맛있는 콩국수도 먹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 손녀의 생일 축하하고요. 밤에 아득함을 아인과 즐기면서 누렸는데 어느덧 벌써 서산 넘어지는 해에 아쉬움을 담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좀 길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주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7시에 아름다운 인생 시그널 딱 퍼지면 벌써 주위가 어두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밝아졌네요. 금치영 기사님 오늘도 좋아하시는 통기타 라이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 방현재님도 부드럽고 포근한 진행 그리고 라이브의 빅스타까지 애청자를 이끄는 힘이 분명히 있으세요. 칭찬과 더불어 기대감을 담아주셨고요. 또 은하수님도 오늘은 수요일 라이브가 있네요. 라일락 향기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노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 요즘 이제 저희 애청자가 되셔갖고 열심히 찾아주시고 자리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생방 라이브가 있는 날이죠. 바로 라이브 현장으로 가서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특히 또 오늘 배용준님이 지난주에 청해주신 노래 제가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양희연의 아침 있을 제가 꼼꼼하게 준비 잘 해왔으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눴고요. 노래 좀 듣겠습니다. 인천 도건님 오늘도 와주셨네. 명곡한에 방랑시인 김사가 청해 주시면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천마산에 산행을 하셨대요. 와, 상쾌함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잘하셨네요. 땀도 흘리시고 건강에도 도움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시간이 되셨겠네요. 아름다운 인생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성현동에 살고 계신 김영부님도 자리하셨습니다. 화사한 봄날씨에 향긋한 봄내음 맡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물새우는 강원덕을 신청합니다. 백설이가 불러줍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재환님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따라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름밤 설악산 단체 숙소 정원 마당에서 12개 학급 졸업여행 모두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 촛불 하나씩을 들게 하고 촛불처럼 혼신을 다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멋진 사람이 되거라,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가며 키우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해놓고 끝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입니다. 보고 싶은 그때 그 제자들, 지금은 40대 중반쯤 되어 있을 여고 졸업반 그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고 졸업반도 듣고 싶네요. 우리 한재환님, 아, 선생님이셨군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아,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청해 주신 노래, 여고 졸업반 준비해 있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라일락꽃과 함께 청해 주신 김영애의 라일락꽃이죠. 부산 은하수님의 노래인데, 여기에 제가 사연 조금만 소개할게요. 오늘 꽃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전주에 우리 현동수님께서 오늘 곱게 핀 찔레꽃 사진을 찍어봅니다. 운동, 아침 운동하면서 찍었어요. 16일 모내기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찔레꽃이군요. 사진과 함께 주셨고요. 일산에 우리 택시 운행하시는 김수산나 기사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노래가 너무 정겨워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꽃을 너무 예쁜 것을 사서 가시면서, 여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좋아해요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꽃은 정말 아름답지요. 사연 주셨네요. 두 곡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한여름처럼 햇볕이 따갑네요. 이제 무더위와 씨름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대전에서 송용호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대구 북구 윤형준님은 아 이런 이 노래도 신청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청해봅니다. 이동원의 귀천, 천산병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청해주셨는데 네. 일단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네, 저희가 선곡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청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3, 4부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2부를 마무리는 우리 구경옥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출석합니다. 해가 엄청 길어지고 있네요. 부산도 낮에는 살짝 더운 느낌의 봄 날씨가 끝자락이 다가옵니다. 오후에 봉사활동 청소 1시간 일했는데 땀이 좀 나더라고요. 애청자님들 시원한 저녁시간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시간이 기다려지는 수요일 기운을 팍팍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3부 라이브 시간 많이 기대한다고 기다려진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박영광 기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주셨는데 아 박병로 기사님 드디어 라이브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즐겨보겠습니다. 저는 미호도 다시 한 번이 듣고 싶네요. 화이팅. 그래요? 남진의 미호도 다시 한 번 요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내친 김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장현의 오솔길을 따라서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묻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곧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강남의 서풍근님이 청해 주신 위키리의 지뢰는 같다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색 3부로 건너왔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지금 신청곡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시작되면 제가 소개도 하고 오늘 못 전해드리는 노래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3,4부 신청곡 퍼레이드 참여해 주시고 제가 부르는 통기타 라이브 여러분들 박수 문자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9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노래 부르기 앞서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몇 개만 소개하고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종훈 형제님, 종일 기다린 시간, 더 좋은 날씨가 오면 아름다운 인생 오랜 애청자님들과 함께 버스 빌려서 야유회라도 가고픈 마음입니다. 물론 진행자님을 모시고요.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뭐 우리가 현실로는 야유회 떠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야유회를 지금 떠난다 생각하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여흥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곡은 오늘 박병로 기사님이 라이브를 기다리면서 청해 주신 노래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노래 1961년도에 영화로 나왔는데 이 주제가가 그렇게 히트를 했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이어서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수원에 계신 임순자님께서 매일 잘 청취하신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아, 첫 곡 오늘 시작을 뭔가 그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저의 애창곡입니다. 좋습니다. 4405 쓰시는 청취자님도 찾아주셨고요. 우리 복동훈님도 쫙쫙쫙 박수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라이브 너무 좋다고 또 상도동의 조남주님도 찾아주셨고 박수 주셨고 인천 왕의 청자님 중후한 중저음의 한껏 매력을 발산하는 멋진 라이브였다고 오늘 쭈꾸미 회 무침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왕애청자님 여러분들 제가 그 아름다운 인생 진행하면서 제 별명이 저음 가수로 제가 등극했잖아요.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께서는 너무 멋집니다. 저도 수십 년 그동안 모셔두었던 기타를 꺼내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주셨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번 꺼내서 기타 줄도 새로 좀 이렇게 갈아서 튜닝도 하고 좀 숨은 실력 좀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되게 활력 있고 재밌을 거예요. 새롭게 악기 하나 시작하시면. 인천 도건님도 박수 주셨고요.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 아주 그냥 멋져 불어요. 화이팅. 우리 들꽃님도 목소리 크게 듣고 싶어서 볼륨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저도 포함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농부 정임진님 지난번에 서울 올라오셔가 일산 오셔가지고 검진 받으셨는데 다행히 잘 관리돼 있다고 교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잘 됐네요 정말. 사실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도 내심 걱정하고 궁금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5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오늘 여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기온 올라가는 이야기도 하고 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 떠나가는 봄을 아쉬워하면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를까 합니다. 봄날은 간다. 옛가요로 준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봄날은 간다. 색깔 있게 너무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들꽃님 박수 주셨고요. 인천 오라방님도 박수 주셨고요. 부산 동네 구경옥님도 추억의 시간 베리 굿입니다. 영화가 떠올라요. 아까 미워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영신이라는 꼬마가 엄마 하고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까지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영화가 떠올려지시나 봐요. 가수님 노래 황홀에서 잠이 잠깐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혁부님도 또 아내가 활짝 웃습니다. 의정훈 형제님 아내분과 같이 듣고 계시나 봐요. 고맙습니다. 인천 부평 맑은호수님도 열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통기타 라이브는 정말 활용점정입니다. 맑은호수님 고맙습니다. 라이브 시간 기타와 노래 멋집니다. 관악구 성형동에서 우리 김영부님도 찾아주셨네요. 오늘도 라이브 생음악 감사합니다. 인천 도건님, 부산 은하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석의 노래 비둘기집, 이 노래를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1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변산의 우리 민호원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오후 7시만 되면 저도 모르게 놀러오게 됩니다. 오늘도 2시간 취해보겠습니다. 변산의 민호님, 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 아, 대구 최영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병 341기 출신이신 우리 고덕동의 이건우 해병님. 지난번에 아내분과 같이 저희 방송 찾아주셨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항예식장에서 끼었던 신랑 신부 나이롱 장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남녀 한복, 버선 등도 간직하고 있지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르네요. 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주현미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요건 이제 요즘 노래라서 못 전해드리고, 오늘은 라이브의 묘미를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대신해도 괜찮겠죠, 이건우님? 그리고 아내분은 그렇게 그 신혼 때 임신하셨는데도 밥상을 7번씩 이렇게 차리게 하고 그랬으니까 아, 아내분도 같이 듣고 계시는가요? 4부도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애청자님께서 따님 결혼하신대요. 와, 상견례 때는 뭘 입고 가야 될까요? 예법은 뭐가 좋을까요? 아인 친구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뭐 예, 자랑하려고 지금 문자 보내신 거죠?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아무튼 다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따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따님한테 나 뭐 입고 가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신청곡이 이제 다 꽉 찼으니까 대구 달성군 평강공주님이 서산 갯마을 듣고 싶다고 꼭 듣고 싶어요. 부탁입니다. 부탁까지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고요. 또 한 분 전주의 현동수님 라이브 때 저별과 다를 어니언스의 노래죠. 꼭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이 노래도 꼭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에어컨 청소도 하고 선풍기도 내놓아야겠어요. 초여름 날씨라고 하잖아요. 인천 도건님 여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노래는 배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 지난주에 청해 주셨던 노래 양희은의 아침이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름다운 것들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긴밤 지새우 근데 꽃잎 끝에 이거 시작했어요. 긴밤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착착착착.

허영란의 날개 음원으로 들으셨습니다. 의좋은 형제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였고요. 앞서서 양희연의 아침 이슬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국동 배영준님이 신청해 주셨잖아요. 리액션 박수 짝짝짝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원곡자가 들으면 울고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곡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배영준님. 그리고 해운대 방현재님이 잠시 핀트 어긋나는 건 애청자의 집중력을 유도하는 라이브만의 매력입니다. 굿.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해마를 60년 넘게 저도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기억력이 잠시 왔다 갔다 하네요. 요 아침 이슬을 진짜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가사 알고 있는데도 노래를 했는데 두 번 제가 가사가 핀이 나갔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를 세상은 묘지 위에 그리고 완주군 우리 미영님께서 풀잎마다 매친을 꽃잎마다 매친으로 하셨어요. 네. 두 군데 틀렸습니다. 자복하겠습니다. 이 좋은 노래를 왜 금지곡을 했을까요? 아침 이슬 신금을 울립니다. 우리 윤형주님 기타를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꿈틀꿈틀 용솟음 치실 것 같아요. 꼭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재환 선생님 기타 소리와 음색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유, 제가 원곡 가수 따라 나가겠습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불렀죠. 칭찬 감사하고요. 5177 쓰시는 청취자님도 박수를 짝짝짝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천 도건님 아름다운 인생 너무 잘 들었다고 고맙습니다. 자,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직접 옆에서 듣는 것 같이 너무 좋다고 볼륨을 높이셨대요. 우리 경기도 시흥시 한재한 선생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 분 더 5177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드문드문 참여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처음 듣는 진행자의 감미로운 노래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가슴 시린 5월을 기억하면서 정호차의 바위돌 또 한번 신청해봅니다. 평화를 비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네, 5177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곡 더 전해드려야죠. 오늘 쭈꾸미 해무침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자랑을 많이 해주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인천 왕애청자님이 지난주에 청해주신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이거 박수치면서 여러분 같이 부르셔야 돼요. 너무 즐거운 노래잖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 선창을 유도해볼까요? 1, 2, 3, 4.

김세화의 나비 소녀는 개나리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진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김일병 덕상거사님 신청곡까지 쭉 같이 했습니다. 난 정말 몰랐었네를 지난주 청해 주신 인천 왕애청자님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박수도 치셨대요. 스텝이 절로 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신비의 묘약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금치영 기사님 스트레스 확 풀리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맑은호스님도 손뼉치고 발당단 같이 맞추셨다고 고맙습니다. 방현재님은 50년 전에 무더니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추억을 같이 해주셨고 이혁부님도 복덩이님도 은하수님도 개나리님도 모두 지금 박수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박수 문자를 소개를 못합니다. 아, 죄송하고요. 이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7시에 다시 반가운 인사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최영화님이 청해 주신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남일회가 불러줍니다. 추억의 오솔길이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은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곳을 향해 있으면 공부는 발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서도 시선을 딴 데 두면 찰나의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우리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일이든 오롯이 정신과 마음을 쏟지 못하면 일의 매듭이 헐거워질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저 일에 가 있고 저 일을 하면서도 다시 이 일에 끌리는 분산된 마음들. 오늘처럼 분주한 하루 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부는 무엇일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임주연의 청산은 깊어 좋아라 였습니다. 수만 가지 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매 순간 그 일 그 일에 전념하며 빈틈없이 알뜰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 일만 맡고서도 마음이 번잡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다가 결국 정작 해야 할 일조차 그르치고 마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17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한다. 열 가지 일을 살피든 스무 가지 일을 살피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마주한 그 일에 온 정신을 쏟아 성심성의껏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가장 편안하고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겠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 공부를 챙겨야 할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80장, 세상에 내 한 몸이.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어떤 일을 하면서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생각을 붙잡고 있거나 듣지 않아도 좋을 소리에 공연히 귀를 기울이면 일의 흐름은 수시로 막히기 마련입니다. 보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보려 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일은 자꾸만 끊기고 부질없는 망상만 쉴새 없이 피어나게 되죠. 한 가지 일을 겨우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리하게 두세 가지 일을 욕심내면 결국 모두를 그르치게 되듯이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에 끌리는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 뚜렷한 일심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의 범위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면 그 일이 두 가지든 열 가지든 상관없이 모든 순간을 온전하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마주한 일 앞에서 얼마나 뚜렷한 일심으로 머물고 있을까요? 혹시 내 것이 아닌 일들의 마음을 뺏겨 정작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책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창작성가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규의 용심법, 박재환의 일원상신앙, 마지막으로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자꾸만 도망가려는 마음을 다잡고 지금 내가 마주한 일에 편안하고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더욱 깊이 있게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분주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럴 때일수록 조각난 마음이 아닌 뚜렷한 일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 안에서 정성을 다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이라도 실수 없이 원만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부질없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매 순간 온전한 일심으로 참다운 공부를 이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머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성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이런 자성정여, 이는 수상정여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다 하니까 또 다시 질문했어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뭘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는 사람이죠. 잘 모르면 질문이 어려운 것. 묻기를 다시 질문하기를 거여소피 네가 너였자 너 이거 판단하다. 판단. 내가 판단한 바에 의거하며 이게 의거하다. 의거하다는 건 무엇을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뭘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말. 네가 판단, 네가 판단은 아까 설명한 거 네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해 보면 깨친 후에 깨친 후에 닦는 닦는 문. 깨친 후에 닦으니까 점수문이. 깨친 후에 닦는 문 가운데 정의, 정과 해를 같이 가지는, 가지를 짓자, 가지. 가지는 뜻, 뜻이 두 가지가 있을 유자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자성정의, 둘은 수상정의라.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성정의는 자성, 우리 원래의 자성애가 갖춰있는 것. 원래 자성이 갖고 있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몇 것만은 그 자리, 없는 자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 자성 스스로 갖고 있는 건 정과 해. 원래 갖고 있는 자성정, 자성해. 둘은 수상문정의, 수상정의. 수상정의는 따를 숫자, 그 자성정의를, 정과 해를 따라서 내가 닦아서 가는 것이. 자성정의를 따라서 얻은 정과 해. 그래서 자성정과 수상정을, 정해를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네 말을 들어보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 자성문 즉 왈 이문 적지하야 원자 무위하야 절 일진이 작대하니 하로 견탕 지공이며 무일념이 생정해라 불가 망연 지력이라 하야. 자성정의 수상정의인데 그 중에 자성문에 있는 정은 임은 이제 내 마음대로 임의로 말 내 마음대로 운전해 멋을 고요하고 지혜로 이거는 공적 영지를 뜻하는 거죠. 고요하고 지혜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운전해. 자성정의는 내 마음대로 원래 갖춰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래 해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끝이 없고 무슨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함이 한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한이 없이 있는 거예요. 열 개다 백 개다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전부가 다 있다. 원래 스스로 갖춰 있어. 공정영지가 원래 다 갖춰 있어. 그래서 절 끝 한 티끌을 상대해서 지어서 그 끝 없고 한 티끌도 상대를 지어서 할 것이 없고 하루 견탕지공이며 한 티끌도 상대에 설 것이 없어. 왜? 스스로 원래가 무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수고롭다. 어찌하자 보낼 견자 탕 그 방탕할 탕 방탕한 것을 보내버리는 그 공력이 수고로울 것이며 원래 원래 무리하기 때문에 원래 이건 이것대로 저것대로 다 되기 때문에 한 티끌을 당을 상대해서 하더라도 티끌을 보내려고 어떤 그 티끌은 잘못된 거잖아요. 절대로 한 티끌도 방탕한 것을 보내려는 수고로움이 방탕을 보내려는 공을 들이는 수고로움이 어찌 있을 것이며 무일념이 생대나 한 생각도 없어. 어떻게 정은 여기서 정은 인간 세속적인 그런 그 정이에요. 그 공정영지는 부처님 마음 원래 깨끗하고 조용한 마음인데 여기서 정은 인간적인 정이 인간.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또는 사람이 갖고 싶은 인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의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생을지 한 생각 생을지를 안 해. 왜? 원래 무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 이거는 가짜 가위인데 헛되다고도 하고 헛되다는 의미도 있고 빌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빌리다. 망연 인연을 보내버리려는 잊어버리려는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자성정에는 공정정지가 그냥 스스로 잘 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생각이 특글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방탕한 생각을 보내 없애야 되겠다. 아 이렇게 나쁜 생각을 없애야지. 이런 그 치심, 탐심, 진심, 욕심이나 그런 것도 없애야지. 시기심 나는 없애야지. 그런 마음을 보내버려야 될 공력을 할 수 있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한 생각도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인연, 어떤 나한테 당해지는 인연, 선악 경계, 그런 인연을 잊어버리려는 공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자성 문제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도 많이 원래 안 나고, 또 그 잘못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겠다, 저렇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자성정이다. 판운, 차시 돈문 계좌의 분리 자성하고, 정의 등지 야라하고, 수상문즉 월 칭리 섭산하며, 택법 관공호대 균조 혼란하야, 이 무의라야. 판단하여 이르기를, 아까 자성문은 이제 이렇게도 뭐 보낼 필요도 없고, 다시 딴 마음 낼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정리해서 말하기를, 이것이 이 돈문 계좌, 돈오문 가운데 있는 이건 낮게는 이것은 여조사로 쓰였죠. 의미가 없어요. 돈오문 가운데 있는 자의 자가 돈오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리자성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날 리자죠. 떠날 리자요. 이별할 때 이 그런 분리한다고 할 때 그렇게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의 등지, 정과 해를 똑같이 갖는 것이라 하고, 아까 이제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보낼 것이 없고, 어떤 정이 생겨도 그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자성문인데, 자성문에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말할 때 도노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정과 해를 같이 가진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자성문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렇게 생긴 자녀를 용서해야지, 자녀를 이해해야지, 자녀를 잘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안 내요. 그래도 그냥 자녀가 어려운 일을 하면 감싸주고. 근데 한국의 부모는 특히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자녀가 잘못한 건 절대 흉을 안 보죠. 잘한 것만 얘기를 하지, 잘못에 속상한 것은 많이 할 때 어쩌다 친구에게 살짝 하지 절대 다 안 해요. 그런 것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것을 내가 자식을 절대 흉으로 안 봐야겠다, 그거 마음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라는 경계를 당해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흉을 보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것이 분리자성이에요. 내 자성의 원래가 부모 마음이라는 거,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고, 어떤 부모가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고 안 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은 그것이, 우리가 형제간 마음도 형제간끼리 싸우지만 밖에 나가면 다 형제간 편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갖고 있어요. 자기를 떠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도노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정과 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음이 산란한 인연이 와도 절대 안 끌려가고, 다른 뭔 생각에 나도 그것을 하지 않고 다 마음을 맞춰, 또 경계에 맞춰, 상대방에 맞춰, 그걸 다 같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갇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해서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기르는 마음으로. 그 등지 정해를, 그것이 자성 정해요. 자성 정해를 회복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산란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인연을 같이 합의해서 사는 거예요. 수상문은 칭리 섭산해요. 어떤 이론을 가르칠 칭, 저렇게 칭한다. 뭐 2인칭, 3인칭은 뭐 칭한다, 가르친다. 어떤 이론을 딱 대입을 해. 내가 마음이 많이 요란하다. 그럼 서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가까보고 어렵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 이것은 어떤 것이지? 어떻게 해야 알지? 그렇게 자꾸 마음을 찾는 것이 이제 그런 이치를 딱 지적을 해가지고 흩어진 마음을, 이거 아까 모을섭이라고 그랬죠. 뭐 흩어질 사자, 흩어질, 흩어질. 흩어진 것을 자꾸 이렇게 모아. 택법 광고. 법을 하나 택해가지고 공을 관해. 택법 관공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욕심이 많이 나고 속이 상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원래 비어있는 자리인데 그 법을 딱 택해가지고 그 비어있던 자리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공의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공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수심결에 나오는 내가 가마귀와 까치 소리를 듣느냐? 있다. 듣는다. 이 가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가 네 성품이 있냐? 없어요. 그 가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 어떻게 하냐? 그 소리가 지나갈 때 알아. 그럼 원래 가마귀 소리와 까치 소리는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관공할 때 공이라는 건 그것이 없구나. 원래는 내가 자가 미워온 것도 없고 원래는 없는 건데 적어도 하고 많이 얽혀서 아니면 업장으로 이것이 있는 거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마귀 소리, 까치 소리만 없고 미워하고 이뻐하는 것만 속에 들어있냐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것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는 자리를 내가 업장과 습관이 무거운 것 습관이 걸려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자리를 제가 없앨 때 없애고 그 자리를 찾을 때 까마귀 까치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걸 미운 마음은 내가 원래 있냐? 없다. 자가 싫은 마음이 있냐? 없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할 때 그래서 까마귀에서 까치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없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하늘에 비가 있냐? 우주에 비가 있냐? 없어요. 비가 온다. 올 때는 있어요. 그럼 온다는 말도 맞고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아요. 없다는 말도 맞고 또 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유도 맞고 무도 맞고 무도 맞고 유도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이 같아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금전은 없어요. 미움과 사랑과 예쁨과 그 슬픔도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얽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얽힌 것이 수겁의 업으로 빨리 얽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이 이별을 하면 슬프죠.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이 이별을 하면 안 슬퍼요. 우리 이태원에 사고가 났는데 마음이 아프죠. 친부모 형제 간 것보다는 덜 아파요. 그러면 덜 아픈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많이 아픈 게 있는 게 둘 다 더 없어요. 근데 거리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형제는 이렇게 나타나고 좀 우리는 그게 멀어지니까.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원래 공의 자리를 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디가 공이냐 어디가. 근데 공인 걸 모르는데 공인 걸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까마귀와 까치 소리 있냐 없다.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 있냐 없다. 그러면 죽음이 슬픈 건 있냐. 같은 저도 이제 동생을 일찍 잃었는데 간에는 굉장히 슬퍼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에 많이 가죠. 내 동생만큼 슬프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을 관할 때 그 이렇게 택법 관공을 많이 해야 다른 것을 공 그런 게 많이 하고 나면 아, 저것도 원래는 없는 것이지. 그것이 빨리 와져요. 많이 연습을 해요. 균조 혼란. 고르다 할 때 고를 끈. 저는 이거 조절한다. 혼침하고, 이 혼침은 어두울 혼이에요. 어둡고 산란한가. 이 어두운 건 아까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이 산란은 정이죠. 어둡고 산란한 것을 균조롭게 어떻게 자성정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뭐 반절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성정까지 가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자성정을 알아야 하죠. 자성정으로 갈 수 있도록 고르고 조절하고 또 고르고 조절해서 가는 건데 이것이 써 들어서 어디 무의까지 가야 돼. 써 들어가는 어디 한이 없는 아 다시 더 그것을 대조할도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유의는 한정이 있는 거예요. 유의는 유의 함이 있는 것이고 무의는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조하고 조절하고 그 고르고 그렇게 할 것이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게 무의. 이 수상문 정예를 택복 광공하고 법을 해서 공을 강하고 아까 이치를 대조해서 자꾸 어지러운 걸 조절하고 이렇게 모으고 하나고 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가요. 결국 그 자리가 자성정예까지 가는 거죠. 파는 차시 전문열기의 소행야라 하니 취차 양문정예하야 불무언이로소이다. 이것을 판단해서 말하기를 이 자 전문 이것을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 하열한 근기가 행할 바라 어떻게 어지러운 걸 대체하고 혼체망 걸 대체하고 이것을 하열한 근기 이 양문 정해 이 점수 이 자성문 양문은 자성문하고 자성정예하고 수상정예죠. 숭의 양 두 가지 정예를 할 때 해 나갈 때 불무옥이다. 의심이 하나도 없을 것이로다. 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하면 내가 의심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약은 일인 소행야인된 위부선의 자성문하야 정의 쌍수연후에 경용 수상문 대치 지공야이까. 다시 이제 질문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30장에서 깨친 후에 오후 점점 닦는 수상문 공부, 깨친 후에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깨친 후에 그 자성문과 수상문은 같이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여기는 질문하기를 만일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한 사람이 행하는 바예요. 무엇을 자성문과 수상문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한다고 그래요. 깨친 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행한 바라고 한다면 다시 붙자 다시 먼저 의지한다. 무엇을 자성문에 다시 자성문 정과 해를 의지한다고 이게 먼저가 있거든요. 수상문과 자성문 공부를 할 때 자성문은 스스로 원래 갖춰 있는 자리 정해. 수상문은 거기에 바탕해서 닦는 공부인데 먼저 자성문에 의지한다.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 정과 해를 한꺼번에 닦아. 자성 정해 정과 해를 같이 닦는 연후에 그러한 후에 갱용 다시 사용하는 게 다시 갱자인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갱자가 다시 갱자가 있고 고칠 때는 경이고 다시 할 때는 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을 때는 갱생한다 우리가 갱생 다시 어렵게 살다가 다시 산다 그런 의미고 고칠 경은 경칠 뭘 바꾼다 고친다 바꿔버린다 그런 뜻이고 경신 이거는 경신 옛것을 새로 고친다 또 하나는 종전 기록을 깨뜨렸다 그럴 때 기록을 갱신시켰다 그러잖아요 경신했다 기록을 경신했다 그래서 고친다는 의미 지난번에 기록보다 더 다르게 고쳤다 그래 경신이고 경질은 바꿔버렸다. 사람을 이것을 교체시켰다는 의미고. 갱생은 다시갱자예요. 그래서 이 갱을 다시갱으로도 있고 고칠경으로 읽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안 들은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시갱으로. 다시 쓴다. 어떻게? 수상문에 있는 대치의 공을. 이게 여조사야. 한 사람이 자성문과 수상문을 하는데 30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성문과 수상문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성문 정해는 원래 우리가 두려 대 갇혀져 있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게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아는 거야. 그럼 그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알아서 그 정과 해를 같이 닦아 있는 것을 안 후에 그거를 대조해서 수상문은 이제 그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 수상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문에 있는 원래 우리 자성에 갇혀 있다는 그 정과 해를 보고 잘못된 걸 대조해서 고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상문 대치 공부예요. 그러면 그 먼저는 자성문하고 뒤에 다시 고쳐서 수상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깨치기 전에 점수 하는 것하고 깨친 후에 점수가 있어요. 깨친 후에 점수는 깨친 건 자성문 정해를 아는 것이 깨친 것이에요. 그것을 깨친 후에 다시 수상문을 공부를 하는 것은 오후의 점수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잘못했을 때 보고 고쳐서네. 그게 수상문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은 먼저와 뒤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째서 그걸 보고 한 번에 하는 거나 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선과 후가 있는데 왜 한 번에 하는 거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장 읽어보시면 위부 선의 수상문하야 균조 혼란 후에 입 자성문이아이까. 먼저 의지에 수상문에 의지해서 다시 왜 자성문이 다 정해가 다 깨쳐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수상문에 의지해서 균조 혼란에 균조는 혼침에 빠진 혼란한 것 어지러운 것을 조절하고 혼침에 빠진 것 다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하기니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종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김인철이 여쭙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중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5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2: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0: 다시 걸어 주십시오.
1: Do you want a bomb?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고 또 공부해온 시일이 아직 짧아서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5월의 대지는 이제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차례 내린 비로 더 단단하고 투명해진 나무들,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여름 분위기를 풍기는 듯한데요. 이제 슬슬 계절을 건너갈 준비를 해야 할까 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를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신성을 바탕으로 맺어진 사제의 인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스승님 말씀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윌리엄 월튼, 헬리옷의 모음곡 가운데 부드러운 입맞춤, 예스반 룰레의 기타 연주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장성진이 여쭙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지우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기보다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죠.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종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약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룡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낮춘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6장 성리의 노래 천가지 만잎사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버려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나 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버려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한 변산 쪽을 바라다 보매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 후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월명함에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 삼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육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여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26. 대종사 야회에 출석하사 등불 아래로 대중을 일일이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기운 뜨는 것이 각각 다르나니 이 가운데에는 수양을 많이 쌓아서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순전히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과 맑은 기운이 많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과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은 사람과 순전히 탁한 기운만 있는 사람이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져서 높이 뜨지 못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명을 마치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며 또는 욕심은 그다지 없으나 안으로 수양과 밖으로 인연 작복을 무시하고 아는 데에만 치우친 사람은 그 기운이 가벼이 뜨기는 하나 무게가 없으므로 수라나 새의 무리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하여 행을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육도의 수레밖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몸 받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허공벗게 주유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28. 김광선이 열반함에 대종사 눈물을 흘리시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팔산으로 말하면 20여 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이 들었는지라 법신은 비록 생멸 성세가 없다 하나 색신은 이제 또다시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섭섭하지 아니하리요. 내 이제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한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팔산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더욱 잘 들으라.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들에게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또한 이익이 되리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 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하면 타생의 업보가 멸도된다 하셨나니 그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은 이러하나니라.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에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 편에서 갚을 차례 저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버리나니라. 또는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나니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사 업보가 완전히 멸도되었다 하리라. 29. 박재봉이 여쭙기를 77 천도제나 열반 기념의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며 비료도 또한 무정한 것이 엄마는 그 곡출의 효과에 차를 내나니 무정한 곡식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을 잘 활용하여 영위의 이름으로 공중사업을 하여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형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흥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정기와 정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24장에서 2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지민의 노래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0 근실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으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나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아니하며 당장의 이해에는 추호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이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화려한 제 뿔만을 사랑하고 잘못생긴 제 다리는 미워하던 사슴이 포수에게 쫓기어 숲속을 헤쳐나올 때 저를 살려준 것은 잘못생겼으되 잘 뛰어준 다리였고 저를 죽일 뻔하게 한 것은 화려하되 숲에 거리끼기만 하던 뿌리였다라는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불과하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여실히 풍자한 경어라 할 것이니라. 2. 이어 말씀하시기를 현하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 세상의 장엄이 날로 찬란해져서 기묘한 일체 문명이기를 마음껏 소유하고 수용하기로 하면 명예와 권리와 재산이 필요한지라 모든 인심이 자연 거기에 휩쓸려 다소라도 구하는 바를 얻고 보면 스스로 거만하고 차부하며 얻지 못한 이는 어떠한 비루한 일을 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 애를 써서 온갖 죄가를 범하고 가진 원수의 종자를 심다가 하루아침에 역경의 포수가 신변을 위협할 때에는 경황망조하여 피할 곳을 찾으며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을 다하여 그 위경을 돌파하려 하나 평소에 단련 없는 실력이 잘 효과를 내기가 어려우며 기왕 저질러 놓은 명예, 권리, 재산 등이 이모저모로 거리껴서 더욱 사지에 들게 할 것이니 그 얼마나 가련한가. 더구나 사람 사람이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의 시간에는 그 일생에 가지고 있던 명예, 권리, 재보 등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으로 도리어 업장이 덮이고 애착이 얽혀서 영혼의 자유가 구속되고 선도의 인연이 방해되나니 여러분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크게 명심하여 어느 때 어느 사물을 당하든지 매양 마음의 실력을 대조하며 수양, 연구, 취사의 삼대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지어다. 3.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기위 수도문중에 들어왔으니 허실의 내용을 대체로는 짐작할 것이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이를 시시로 잘 살피지 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외화에 끌리기가 쉬우며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학식이 많다든지 문장이 능하다든지 변론이 능하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부의 실력이나
있는 듯이 자부하며 또는 어떠한 칭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대우가 돌아올 때에는 그것으로 무슨 대가나 얻은 듯이 자만하기 쉬우나 참 공부는 언어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신이 자유의 힘을 얻어서 육도사생을 임의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사리의 근원을 깨달아서 허실사정에 의혹이 없을 만한 능력이 있으며 모든 취사가 법도에 맞아서 일체 계율이 저절로 지켜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되었다고 이름하나니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아무리 무식하고 천하고 구변이 부족한이라도 법에 신근이 있고 마음에 공부가 있으면 그를 조금도 가벼이 알지 아니하고 장래에 큰 법기로 기대하나니라.

네,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장에서 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40장 명명식 노래 슬개를 내리소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0 정교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느니라. 그러나 정교 동심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류를 범하여 본래 사상을 망각하고 말 것이니 정치는 참다운 종교를 밑받침하여 발전하도록 육성하고 종교는 정치가 어두워지고 혼탁해질 때 이를 밝고 바르고 안정되게 해야 하느니라. 종교가 정치를 선도한다 하여 본래 목적을 저버린 채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더 어둡고 혼탁해지기 쉽나니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바르고 밝게 선도하는 데에

정치를. 법정은 법에 따라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를 가리키느니라.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정치로는 패정과 위정이 있나니, 패정은 일시적 수단과 권모술수로서 하는 것으로 반은 이롭고 반은 해롭게 하는 정치를 말함이요, 위정은 위정자가 국민을 속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를 이름이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부는 진인의 배출이요, 국가의 부는 기인의 배출이니, 종교와 정치가 한마음이 되어 종교가는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을 많이 배출하여 진인을 길러내는데 힘쓰고, 정치가는 실력있는 기술인을 많이 배출하여 경제발전에 힘써야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느니라. 4. 대산종사 월남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떠한 힘으로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나니,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 안정과 각국의 경제 균등은 국제연합기구가 담당하고, 인류의 영육 간 무지, 빈곤, 질병을 구제하는 일은 종교연합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나라의 바탕이요 복의 터전이라. 가정이 모여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정가정을 불운화하고 일원화하여 모든 동포가 이 세상을 한 우란, 한 가족, 한 일터를 만들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노라. 6. 대산종사 한국의 다섯 가지 보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국기인 태극기라. 이는 천만 도덕의 바탕이 되는 진리를 구현하여 장차 이 나라가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을 예증함이요. 둘째, 국화인 무궁화라. 이는 진리를 깨쳐야 피는 도하요 우담바라로 장차 이 나라에서 도덕의 꽃이 필 것을 예증함이요. 셋째, 명산인 금강산이라. 이같이 정기가 어린 명산이 있을 때 그 산과 같은 주인이 있어 그 명성이 세계에 드러날 것을 예증함이요. 넷째, 산물인 인삼이라. 이는 천지인 삼재의 정기가 어린 영약이므로 장차 이 나라에서 삼재의 합이란 많은 불보살이 나서 재생의세에 법을 펼 것을 예증함이요. 다섯째, 도덕인 일원대도라. 이는 진리와 우주의 주인인 대성자가 탄생하여 인류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새 세계에 새 도덕을 제시하여 원만 평등한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종교를 마련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다섯 가지 보물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 인류의 정신을 열어줄 새 도덕의 횃불을 높이 밝혀야 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부가 나와 균등의 세계를 이뤄가야 하고 종교는 인류의 정신을 선도하는 고등 종교가 나와 도덕 세상을 펼쳐가야 하나니 이처럼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심합력해 나가야 국가 세계도 발전되고 인류 생활도 좋아지리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간을 할 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1913년에 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1909년에 백담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집회를 시작해갖고 1913년, 13년에 이게 뭔가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신다 이 말이죠. 내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유신론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유신론의 주장을요. 이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임이 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것과 우리 조선불교 혁신론하고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데 첫째는 만해 한용운 선임이 뭔가 불교 유신론에서 우상 파괴. 우상 파괴가 뭡니까? 등산보를. 그렇죠? 이걸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요, 성녀가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불교신론 제일 처음에 밝힌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제 우상 파괴를 지금 주장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녀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성녀 교육. 자, 성녀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있죠? 거길 나오든지. 안 그러면 어딘가 강원 있죠? 강원. 강원 안 있습니까? 강원에서 말이죠. 하는 교과목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된 교과목을 해가면 강원을 졸업을 하면서 수계를 하는 거예요. 수계. 그 수계하는 과정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를 줘가지고 성녀로, 정식 성녀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교육이 이런 실제로 머물러 있는 교육을 가지고는 불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만에는 말이죠. 이미 이때 지금 다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성녀 교육을 혁신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말로 성녀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대단하죠?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자, 지금은 뭐 이제 비구 대처 있어가지고 다 갈렸죠? 조계종은 지금 결혼 허용 안 하죠? 예, 이제 비구 대처 지금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미 성녀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이것도 지금 맞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고 맞는 거 아닙니까?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나와야 한다. 참만 해도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녀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노동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냥 시주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럴 거 살아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따, 만에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노동을 해갖고 너희들 의식주를 성녀들이 다 해결하는 그런 불교로 유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제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연불당을 폐지해야 한다. 연불당. 절에 가면 연불당도 있고, 뭔가 하면 산신각 있죠? 칠성각 있죠? 이게 다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제 좋은 면으로 보면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이 강의를 통해갖고, 그게 산신각, 이게 이제 칠성각,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전통 민간 신앙의 형태였죠? 안 그랬습니까? 근데요, 불교는요, 포용성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였는데, 산신각, 칠성각,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다 미신이다! 만에 한용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지금 유신론에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불교계의 부파 불교화, 부파 불교화와 친일을 극력하게 반대하는 친일 불교, 친일 불교. 아니 그 당시에는 일제 시대 때 아닙니까? 일제 시대 때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친일파 있죠? 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친일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은 말이죠. 이 지금 투철한 독립정신과 이게 지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일불교를 우리는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유신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한용운 스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고 이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러면은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조선불교 유신론 그랬어요. 그래서 혁신과 유신 차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혁신은 뜯어고치는 거고 유신은 새로 세워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감 중에서 혁신이 좋습니까? 유신이 좋습니까? 혁신이죠. 유신보다는 혁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어감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가 이제 단어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혁신과 유신은요 둘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굳어진 제도와 관념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 둘 다요. 굳어진 관념과 변화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를 했지만도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뭔가 하면 혁신은 어쨌습니까? 성공했죠. 성공 안 했습니까? 유신은 어쨌습니까? 미연성이 아니라 유야무야 해져버렸어요. 완전히 유야무야 해버린 거예요. 불교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부산에서요 교구장 할 때 그 이제 BCRP 그게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이게 지금 종교 평화회의가요 WCRP 월드 그게 세계 종교 평화회의 이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산하에 WCRP 산하에 뭐가 있냐면 KCRP 코리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제부장 할 때 참여를 하고 같이 이제 지금 그 종교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부산을 제가 가가지고요 BCRP를 만들었어요. BCRP 뭡니까?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 이걸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아, 이 만들었는데요. 다른 종교는 다 참석하는데 부산에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금 불교 아닙니까? 그 불교 중에서도 불교의 종가가 뭔가 법무사예요. 검정산 법무사. 법무사 주지가 참석을 안 한다니까.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해요. 아, 그런데 참석을 하나 말거나 우리는 법무사 주지 하는 거야. 다른 불교 스님 하나 집어넣고. 이래갖고는요, 아주 재미있게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종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지역 방송에서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뜨잖아요. BCRP가 뜨니까는 나중에만 이제 법무사 주지가 참석을 하더라니까. 그래갖고는 그때 주지가 누군가 하면 정여선임이라고. 이분이 참석을 딱 했더니 나중에는 저하고 정여선임하고 참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가 몰라요. 그 친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정여선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만에는 불교 내에서 불교를 혁신하려고 그랬다. 근데 소태사는 불교 내에서 헌집을 고치려면은, 아니죠. 헌집을 새 집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석가래 바꿔야 되고, 기둥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다 이거요. 너무 많으니까 하기가 힘든다 이거요. 하기가 힘드니까 원불교는 혁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세터 잡아서 집 지었다. 세터 잡아서 집 지었다. 참, 적실하죠? 우리 교단은 먼저 세터 잡아서 집 지은 교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혁신이에요. 이런 혁신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탄행을 하셔가지고 세터 잡아서 집을 지어서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드셨고, 그 교단을 만든 혁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종경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쭉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이죠. 그랬어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요, 참 대단히 그 중요해요. 혁신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유신보다는 혁신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이제 낫는데, 혁신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교단은요,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쓰신 단어입니다. 혁신이.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신성하고, 또 뭔가 하면요, 대단히 지금 이게 이제 유래가 깊다 이 말이죠. 시작이 지금 혁신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혁신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의 정체성은 어디서 형성됐는가 하면요, 혁신에서 형성됐다 이 말이죠. 혁신. 자, 이 혁신이라는, 지금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부각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 부각되는 단어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개병요? 낙원세계? 아, 현재 지금 말이죠. 기도요? 혁신. 아이고, 혁신.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볼 때 소태산 대종사님의 초기 교단을 만드는 포부와 경륜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요, 혁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자, 혁신 한번 하면 됩니까? 자, 그러니까요, 조선불교를 완전히 혁신하는 것은 지금 제일 처음 소태산 대중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계속 제도와 관념 이 속에서 그 파묻혀서 한다 그랬죠. 제가 이걸 말이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혁신, 다시 혁신, 계속 혁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혁신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지금 차제에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요, 이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것은요, 트렌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읽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가지만 말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단체가 될 때 그 단체는 말이죠, 발전하는 단체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자, 그런 게 그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이끌어가자. 가기 위해서 제가 읽은 칼럼을 제가 하나 오늘 지금 소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참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시대관이에요. 자, 시대관을 이제 지금 이 칼럼 제목에서 딱 이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역전의 시대와 초역전의 시대. 시대와 역전의 시대와 리버스 멘토링. 뭐 이거 지금 제목 봐서 뭔 말인가 모르겠죠? 제가 이제 설명하면 압니다. 설명하면
초역전의 시대와 리버스 멘토링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부려 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여름이 한 걸음도 아니고 한 세 걸음쯤 성큼 다가온 것 같은 오늘이에요. 예보를 미리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그것만 생각하고 또 너무 얇은 차림으로 나서시는 건 아니 돼요. 아침 저녁과 비교하면 오늘 일교차가 거의 15도 가까이 날 거라고 해요. 여름에 가깝긴 해도 아직은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디쯤인 듯한 오늘. 더위에도 주의하시고요. 추위에도 신경 쓰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5월 14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을방학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봄과 여름 그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날씨예요. 오, 이번 주에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월요일 시작할 때부터 살짝 겁먹고 시작하신 분들, 저처럼 더위에 약하신 분들 중에는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4월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다 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뭐 기온이 좀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거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뭐 춥지는 않겠지만 서늘한 기온에도 잘 적응하실 수 있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낮에 덥다고 해서 아침에 너무 얇게 입고 나오시면 이따 혹시 퇴근하실 때나 혹은 이제 날이 더워지면 냉방하는 곳들이 많아지니까요. 대중교통 타셨을 때나 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방문하셨을 때 에어컨 바람에 또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추위에도 잘 대비하시면서 우리 건강한 하루 보내보기로 해요. 자, 오늘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배송해드릴 준비 딱 되게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모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잘 모아서 2부에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왓쩌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소소한 행복 이야기들,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감사한 순간들도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두 가지 모두 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0734님이 하하하 그러게요. 오늘 날이 완전 여름 날씨라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꽤 서늘합니다. 얇은 겉옷은 꼭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는 그래도 뭐 완전 반팔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완전 반팔만 입고 나오시면 조금 춥다 느끼실 것 같고, 무엇보다 요 정도의 에어컨 가동되는 곳 들어가시면 오, 좀 오소소소 하실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리꾼구님이 저희 집은 열이 많은 사춘기 아들 때문에 이미 일주일도 더 전부터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덥다는데요.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려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유유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이게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겨울에는 난방기 걱정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좀 챙겨볼 나이가 돼서 좀 보다 보면 와, 이게 진짜 해가 거듭할수록, 해가 지날수록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이 좀 길면 좀 걱정이 덜어질 텐데 이제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니까 그래도 한번 잘 이겨내 보죠. 오륙공구님도 화이팅입니다. 아이돌의 바우아우 준비했고요. EOS의 넌 남이 아냐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자신보다 더 소중한 네가 남이 되어
1: 아이돌의 바우와우, EOS의 넌 남이 아냐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57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4153님께서 저는 여름이 너무 싫어요. 제가 땀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아, 올여름은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에요. 유유. 꿀팁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은 회사가 제일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방송국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계들이 열이 많이 발생하면 고장이 나기 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냉방을 좀 시원하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국이 여름에는 좀 시원해서 저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편인데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여름은 사실 제 주변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매일같이 축제 같고 페스티벌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밤도 너무 길고 나가면 막 활력이 넘치고 저녁까지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 기운을 그 열기를 열정을 즐기는 거 그게 여름을 좋아하고 즐겁게 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하나 오삼님처럼 땀이 많은 편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우리 다른 가족분들 꿀팁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도겸승관의 Feel Me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린의 실화 띄워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우디 대충 입고 나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특가전 고객님이 주문하신 노래 3곡 쌩안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죠. 오늘 아침에도 기분 좋은 음악 택배 배송해드릴게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노래들을 선곡해서 주문하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 배송 받으실 수 있고요. 7969님께서 맞아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데 회사가 제일 시원하죠. 날씨보다 더 열정

적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예전에 진짜 은행이 여름철에 정말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 해결책으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간다 이런 게막뭐 탑10 몇 위에 꼭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단 은행 지점들이 많이 줄어서 은행을 찾는 것부터가 주변에 예전만큼 막 동네마다 은행이 진짜 몇 미터마다 있던 때랑은 또 다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가면 시원하고 뭐 정수기도 있고 잡지도 진짜 종류별로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았었는데 말이에요. 7969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SES Oh My Love 준비했고요. 노래 듣고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186 고객님께서 올여름엔 꼭 바다 수영에 도전해보려고요. 요즘 열심히 연습 중이랍니다. 연아씨도 같이 응원해주세요. 라며 신청하신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트와이스, 댄스 더 나잇 어웨이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4186 고객님 신청곡 왔죠.

4186님, 올여름 바다 수영에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신청하신 노래 세 곡 전해드렸어요.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학인이 사르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하지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이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여쭙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박보검, 윤종신, 오르막길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에는 신기념 국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요리에 재료를 맞추는 퀴즈예요. 요리하는 방송 국방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들으시면서 아하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눈치채셨다면 나는 이 요리에 요런 팁을 사용한다. 요런 킥을 사용한다. 요거 넣으면 더 맛있다는 여러분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알려주시고요. 이 재료를 이렇게 해 먹으면 더 맛있지롱 여러분의 레시피들도 공유해 주세요. 자, 잠시 후에 오늘의 쿡방 전해드릴 거고요. 또 4부에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저희에게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밥 퀴즈 함께 할게요. 러브예요. 오렌지걸.

직접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싱싱한 땡땡땡을 올리브유와 팔세미 식초에 재워서 만드는 땡땡땡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땡땡땡은 꼭지를 제거한 다음 깨끗이 씻고 열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그 다음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줄 건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방울 땡땡땡으로 하면 더 쉽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면 올리브오일 3스푼에 화이트 발사믹 식초 1스푼, 레몬즙이랑 꿀은 반스푼, 소금은 그보다 조금 덜 넣어주시고요. 통후추는 넉넉히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찹찹 다진 양파랑 껍질을 벗긴 땡땡땡을 넣고 섞으면 완성! 어때요? 쉽죠? 차게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땡땡땡 마리네이드! 올여름 꼭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땡땡땡으로 근산 절임 요리인 마리네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고구마, 2번 토마토, 3번 옥수수, 4번 콜라비. 1번 고구마, 2번 토마토, 3번 옥수수, 4번 콜라비.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땡땡땡이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세요.

밥 퀴즈. 오늘의 쿡방 수수께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싱싱한 땡땡땡을 올리브유와 발사믹초에 재워서 만드는 땡땡땡 마리네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날이 더워지면 시원하게 마치 샐러드처럼 상큼하게 해먹는 이 마리네이드 저는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앞서 쿡방에서도 나왔지만 요걸 할 때는 일반 토마토보다는 일반 땡땡땡보다는 버틀한 걸로 해주세요. 방울 땡땡땡으로 만들면 좀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땡땡땡 무엇일까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은 오늘의 땡땡땡. 1번 고구마, 2번 토마토, 3번 옥수수, 4번 콜라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0: 영아입니다.
1: 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예.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땡땡땡 마리네이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은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나갔고요. 손담비 토요일 밤에 시스터 나인틴의 마보이,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즈베리 필드의 토요일 오후에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못 들으셨죠. 2번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 정말 맛있고 열량이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기도 하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세포의 산화를 막는 라이코펜이 가득 들어있어서 각종 암과 여러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영양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토마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세포 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또 올리브유랑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마리네이드 방법으로 토마토를 색다르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845님이 2번 토마토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민성님 2번 토마토요. 저는 토마토 달걀 볶음을 아침 식단으로 해먹는데 건강에도 좋고 딱이에요. 토마토 달걀 볶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간단한데 맛있고 영양가도 높고. 3973님 정답 2번 토마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일합니다. 아빠 엄마는 알지만 미혼한테는 어려운 힌트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준성님 정답 2번 토마토. 설탕 뿌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 예전에는 꼭 엄마가 토마토 주실 때 이렇게 찰토마토를 썰어서 그 위에 설탕을 싹 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3859님 2번 토마토. 유럽 배낭여행할 때 토마토 축제 가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 너무 가보고 싶던 축제여서 신나긴 했는데 토마토도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맞으려고 도망 다녔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3859님 다녀오셨군요. 저도 다녀왔는데 근데 아프지 말라고 약간 다 물은 상한 토마토를 막 던져주시던데요. 제가 갔을 때는 3859님 싱싱한 토마토 던지셨나요? 9424님 정답 2번 토마토. 지난주에 가족과 같이 외식으로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맛나게 먹었던 사진입니다. 하트 하트 하트. 요거를 넣은 소스에다가 면을 볶은 후에 맨 마지막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넣은 후 오븐에 구우면 치즈 오븐 스파게티가 되지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치즈 오븐 스파게티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죠. 7296님 정답 2번 텃밭에 토마토 5종 심어놨는데 이거 달리면 좀 보내드릴까요? 좋은 하루 되셔요 이라고 텃밭에 얼마나 많이 키우시길래 저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7296님? 야, 이런 게 그러니까 텃밭에 내가 기른 식재료로 내가 먹으면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까요, 진짜. 0530님, 토마토. 7816님, 2번 토마토. 언니, 마친 걸로 해주세요. 서건서건 이라고. 여러분, 진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실수를 한 이후에 와르르르 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놀리시느라고. 7006님이 토마토 정답 저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토마토 맛있죠. 저희 와이프 이도경 오늘 생일 축하한다 잘 살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700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아내분 이도경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해피해피 해피버스데이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미정님 저 들었어요. 연아씨의 똑 부러지는 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김미정님. 연아씨의 똑 부러지는 발음으로 토마토라고 한 거 다 들었다고요. 크크크크. 뭐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요. 오늘 대구는 한낮 기온이 27도래요. 점점 더워지니까 상큼한 토마토 마리네이드가 생각나네요. 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덥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구가 한낮이 27도인데 서울이 오늘 31도래는데 이게 지금 어머 세상에나. 아무튼 상큼한 토마토 마리네이드 김미정님도 한번 해잡수시죠. 8117님 정답을 몰랐는데 말해주셔서 알았네요.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크크크. 정답은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8318님도 이번 토마토 저는 절대 못 들었어요. 어제 경동시장에서 한 박스 사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살짝 데쳐서
갈아서 아침에 먹습니다. 맞아요. 이 갈아서 주스로 해 드실 때도 살짝 열을 가해서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건강하게 챙겨 드시네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이 얼굴이 빨개진다. 뭐 비슷한 뭐 있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7558님. 토마토 올여름에 꼭 도전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네요. 집 앞 텃밭에 어제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잘 자라서 해먹고 싶어요. 라고 아 잔뜩 달려서 7558님의 건강 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4510님. 토마토 마침 딸아이가 학교에서 씨앗을 받아와서 키우기가 미션인데요. 이거 키워서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가능하겠죠? 라고 하시면서 오 진짜 너무 귀엽게 잎이 딱 이 씨앗을 심으셔서 잎이 이렇게 돋아난 거예요? 오 그래요. 날 더워지기 시작하면 또 방울토마토 같은 건 막 쑥쑥쑥쑥 엄청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주렁주렁 달려서 4510님의 밥상에도 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7558님 4510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포텐의 노래입니다. 토네이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뒷번호 1873 쓰시는 분, 연아씨, 저 오늘 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가요. 제가 주변에서 다 아는 떡순이인데요.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벌써부터 너무너무 신나네요. 잘하고 올게요. 뒷번호 0129 쓰시는 분, 옷차림이 가벼워지니까 기분까지 산뜻해지는 것 같네요. 간간이 부는 시원한 바람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아침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5604 쓰시는 분, 오늘의 행복! 엘리베이터도 버스도 오래 안 기다리고 거의 바로 탔어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요. 완전 럭키데이인데 복권이라도 사야 할까봐요. 그러게요. 오늘 완전 럭키데이인데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행복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코요태의 아하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어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허각의 고백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어디 어디 여행지보다 같이 간 사람이 즐거웠고, 맛있는 메뉴보다 같이 먹은 사람이 즐거웠고, 이렇게 함께한 누군가가 있어서 점수를 주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소문난 맛집에 혼자 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맛이 똑같더라도 어딘가 즐기는 맛이 덜해집니다. 흥이 덜 나고, 그래서 못다 즐긴 그 상황이 음식의 맛도 살짝 덜 느끼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기분상 어떻다, 뭐 생각보다 아주 큰 요소더라고.